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한 날이 가장 많아야 하는 건 맞지만 가끔은 뭐 대충대충 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날도 있는 거죠. 그래야 인간미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공감하신다면 오늘 어떠세요? 대충대충으로 가실래요? 얼렁뚱땅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휴일권인 월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0: 카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3: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아니냐라고 호소했는데 이외 다른 이혼 사유를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법원 측은 이건 또 처음 보는 이혼 사유다라며 기각했다고 하고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남편 억울해서 울겠다, 보게 겨웠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원도 판단을 내린 거네요. 그러니까 야, 특이하네요. 네. 일본에서 산나무를 채취하던

살아남아서 화제입니다. 이 남성은 숲길 옆에 잠깐 차를 세운 뒤에 산나물을 채취하던 중에 커다란 불곰과 마주쳤는데 곰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인이 크게 소리를 친 순간 곰이 위협하듯 앞발을 휘두르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공과 사투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항상 가죽과 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눈이나 코를 때려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떠올렸고요.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곰의 코를 노렸다고 합니다. 코를 공격당한 곰은 놀란 듯 곧바로 산속으로 달아났고요. 이 남성은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대요. 이에 전문가들은 곰 서식지에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고요. 소식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 순간에 코를 노린 것이 대단하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이 곰이 위에서 덮친에 누워서 코를 때린다. 오, 그것도 연세도 있으신데.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고요. 자, 1부를 마무리합니다. 제이슨 드룰러의 키스 더 스카이 홍영미 씨가 청해 주셨고요. 레드푸의 Where the Sun Goes까지 이어집니다.

0: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보고 싶은 얼굴

인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8629님, 친구들과 신나게 술을 마시다 보니 새벽 3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봤는데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서둘러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불은 다 꺼져 있고 슬금슬금 네 발로 기어들어가 잠든 와이프 옆에 숨죽여 눕느라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을 주고 긴장했나 봐요. 아직도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파요. 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내분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시고 그냥 일찍 잠에 드신 거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한 뭐 한 12시 반 정도를 이렇게 또 예. 어제 한 들어오니까 12시 좀 넘었더라고. 이렇게 정리를. 철분제 선물로 드립니다. 김현철, 윤상, 이현우가 불렀습니다. Breeze of Memories, 배성미 씨가 청해 주셨고요.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로 이어집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윤정호 씨, 저 주말에 종로를 다녀왔는데요. 익선동에 갔더니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내향적인 저는 너무 기빨려서 종각으로 도망갔는데 심지어 종각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외국 관광객분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한국이 참 아름답기는 해요. 네,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과 우리가 보는 한국, 뭐 특히 이제 뭐 그 이 지역, 뭐 종로, 익선동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상가 같은데 그 간판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아 저거 좀 미관을 해치는 거 아니야?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볼 때는요 굉장히 사이버펑크적이래요. 그게 우리 한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각져 있어서 그게 무슨 뭐 굉장히 좀 미래적으로 보인다고 또 그런 걸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요. 간장 양념 세트 드립니다. 지금은 편히 쉬고 계시겠죠? 아무도 없.

이혼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1번 드라이버였습니다. 드라이버. 에, 드라이버. 자, 역시 2부를 마무리합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추화영님이 청해 주셨네요.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에 긴정체 예상되는데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경기권일 때 가장 답답하겠고요. 최대 요금 시간 살펴보면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강릉부터 서울까지 5시간 10분, 양양에서는 4시간 10분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도로소통이 좋습니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강릉

마트에서 닭가슴살 세트,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 보호 그린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비건 전문 우브레도 배치찬에서 시식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폐차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올카.
1: 폐차할 땐 어디로?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0488님, 저희 집 옷걸이를 소개합니다. 잠깐 입었던 옷 살짝 걸쳐놓기도 너무 좋고요. 입을 빨고 잠깐 널어놓기도 너무 좋고요. 옷걸이를 이용하면 정말 많이 걸 수도 있어요. 살 때는 분명 운동해보겠다고 과감하게 샀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집들과 다름없는 옷걸이가 된 게 제가 생각해도 웃프네요. 하시면서 이 진짜 이 다목적 옷걸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러닝머신이네요. 저희 집에도 옷걸이 두 개 있어요. 큰 거. 하나는 말 한 마리 있고요.

아이유의 푸르던, 악뮤의 러블리까지 들었고요. 8708님, 건강검진을 2주 앞두고 저희 아버지가 급격히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1년 내내 술 드시고 고주망태 드시고 짠 음식 그렇게 좋아하시고 고기만 드시더니 건강검진 일주일 앞두고는 내가 언제 술 마시는 거 봤어? 나는 짠 거는 평생 안 먹어왔어. 난 고기 같은 거

미친 듯이 내달려서 떠나기 직전에 버스에 겨우 올라탔어요. 아직도 신기합니다. 와, 이게 되네요. 썼습니다. 아니, 9시에 눈 뜨셨는데 9시 20분 출발 버스를 타셨다고요? 아, 어디서 하시는데요? 바로 건너편에서 하시나? 아니면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시는?

돼요, 근데.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세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윤정호 씨 청해 주셨고요. 샘옥의 롤러코스터로 이어집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되죠, 뭐. 예. 전정현님, 요리 좀 한다는 사람입니다. 딸아이가 탕수육 먹고 싶다고 해서 오랜만에 실력 발휘할 겸 그래 아빠 해줄게 하고 등심 사다가 만들어줬는데 애가 한 입 먹자마자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은 훨씬 잘하죠. 네. 뭐가 다른 걸까요? 뭐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자, 듀스의 여름 안에서 설 점식님이 청해 주셨고요. 트라이앵글의 Love is 두 곡입니다.

0: 앨범
1: 듀스의 여름 안에서 트라이앵글의 Love Is까지 들었고요. 자, 노래 한 곡 더 이어드립니다.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윤진식님이 청해 주셨어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월요일 순서 휴일 아침 함께했던 음악 앨범 마무리할게요. 단 웨스트의 Send It Back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만나요.

0: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1: 아, 네. 그림체 뭐. 말씀하시는.
2: 야, 이런 말 괜찮아.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3: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4: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5: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4: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6: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자, 5월 25일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이죠. 오늘까지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어딜 가시든 오시든 꼭 박명수의 라디오쇼 11시에는 함께 해주고 계시죠?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요.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홍삼 세트 드릴게요. 블락비의 노래입니다. 잭팟.

0: 자, 두 번째 퀴즈 정답. 저랑 박보검 씨가 함께했던 김태호 PD의 예능은요. 3번 My name is Gabriel입니다. 자, 당첨자 명단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송 끝난 후에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개그맨보다 웃긴 가수들이죠. 이분들이 나오면은 제가 진짜 말할 틈이 없어요. 예. 김장훈 씨, 그리고 강균성 씨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1: 보컬 자체가 흉내를 내려면. 예. 섞여야 되거든요.
0: 어떻게
1: 흔해! 흔해! 많이 보고 싶어!

3번 염증, 4번 궁금증, 예, 짜증, 갈증, 염증, 궁금증, 아, 정답 보내주시고 똑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을 뽑아서 떡볶이와 어묵탕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김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집 전설의 퀴즈. 예, 라디오 쇼를 다녀간 스타들에 관한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퀴즈의 주인공은 요즘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는 송세오 송은 씨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감독님이 그 김인 작가님한테 좀 눌려 살면서
2: 네네.
1: 굉장히 좀 길을 못 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많이 했었잖아요.
2: 네네네 맞아요.
1: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 그 김희 작가님이 이제 카드를 줘. 오빠 카드를 날 달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은희야 정산이 안 됐잖아. 정산이 안 됐잖아.
1: 자 문제입니다. 송세호를 활짝 웃게 만드는 남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제목은 뭘까요? 1번 왕과 노는 남자, 2번 왕과 싸운 남자, 3번 왕과 사는 남자, 4번 왕과 맞짱 뜨는 남자. 예. 자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를 보내드릴 거예요. 송은이의 노래 듣죠? 예, 은희 씨 참 저 회사 경영도 잘하고 노래도 참 잘하는 그런 분이죠. 상상.

0: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예, 영화 그 우리 저 호프 지금 칸에서 굉장히 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황정민 씨에 관한 퀴즈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1년 정도 쉰다고 했을 때 황정민 씨가 그랬다면서요.
1: 쉬지 마, 이씨. 네가 왜 쉬어, 이씨. 내가 쉬어야지.
0: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1: 아, 농담만 진담만 하세요.
0: 자, 바로 문제 나갑니다. 황정민 씨는 누구한테 쉬지 마, 이씨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번 박신양, 2번 박정민, 3번 박상원, 4번 박기량. 자, 1번 박신양, 박정민, 박상원, 박기량. 치어리더 박기량 씨 말하는 거예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피로회복 발패치 드릴 거예요. 자, 우지의 노래입니다. 드라우닝.

0: 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들어볼까요? 뉴스를 보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씨하고 냉면 불렀대요. 저번에.
1: 네, 냉면 행사가서.
0: 그 노래 내 건데 왜?
1: 행사 돈 벌려고.
0: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냉면은 제 노래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불러주실 생각 있어요?
1: 당연하죠.
0: 차가워나 내 파트예요.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 내 파트 되니까요.
1: 오 이럴 수가 어머나 어머나 나 아이야.
0: 소리가 조금 뒤집어진다. 귀엽다 귀여워. 예,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예은 씨는 행사 무대에서 박명수의 히트곡 냉면을 누구와 함께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1번 MC 민지, 2번 GC 해머, 3번 지석진, 4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 정답 보내실 곳은요 똑같아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명카 드라이브 노래 박명수 목소리 들어보셔야죠. 냉면.

0: 씨 홈페이지 선구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역시나 변함없이 선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인데요. 일곱 번째 퀴즈 한번 들어볼까요?
1: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불그린 머리.
0: 야, 지금 그 세 분의 하모니가 좋았는데 네. 이거를 저는 분해하는 걸 좋아해요.
2: 아,
0: 그래서 각자 하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우진 씨는 뭐 한 겁니까?
2: 통찰력 있으시죠?
0: 야, 제가 한번

하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전설 퀴즈. 스위스로가 부른 박명수 노래 제목은, 제가 또 노래 몇 곡 없어요. 바다의 왕자입니다. 바다의 왕자. 예. 자, 당첨자 명단은 박명수의 라디오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선곡표 게시판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아, 이게 참 미안하게 또 내 노래 또 나가네. 자, 박명수의 노래. 예, 어쩔 수 없잖아. 이 문제 나왔으니까. 바다의 왕자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 예,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오가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상행선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주로 강원권과 또 서해안선에 몰려있는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양양분기점에서 3km 정체고요. 이후 서양향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정체, 또 홍천휴게소에서도 5km 밀리는데요. 동홍천에 있는 사고 여파입니다. 경기권 정체가 깁니다. 설악부터 화도까지 쭉 밀려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창부터 봉평터널까지 또 행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명터널에서 동서천까지 정체고 이후 당진부터 밀리기 시작해 서평택까지 쭉 흐름이 이어집니다. 또 매송과 일직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속도 더딥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저 만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 뭐 4576번님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2인분이에요? 1인분이에요? 우리 너무 제가 너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나요? 비밀로 할까요? 우리 그냥 묻어둘까요? 좋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8750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폴킴님, 대체 휴일인데 출근했습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약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8750님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바쁜 시즌에는 또 이 약국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휴일에 약국 열어주시면 전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약국을 찾아 찾아 돌아다녀야 됩니다. 아 정말 고생인 거 알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750님께 우리 선물 하나 드릴까요? 보내드릴게요. 0324번님께서 2박 3일 포항 여행 중입니다. 점심 먹고 서울 올라가야 하는데 몇 시간 걸릴지 걱정이에요. 라디오 들으면서 잘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또 여행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행의 그 맛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제 예전에 또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좀 전에 만두 사진 보내주셨던 4676번님께서 3인분입니다. 오해 금지. 아니 근데 비빔국수 양이 너무 적어 보였어요. 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 본인 양을 이렇게 덜으셨나 보다. 저는 그래서 비빔국수 양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만두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왜냐면 또 단백질 중요하니까요. 우리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탄탄지 챙기셔야 합니다. 하, 맛있겠다. 6653번님께서 직장인인 폴을 놀렸던 자영업 청취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직장인이 너무 부러워요. 자영업자는 오늘도 매장 출근해서 햄버거 만들어요. 그래도요 6653번님 이런 날 또 햄버거 많이 팔아야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 햄버거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직 식사 안 하셨다면 오늘 뭐 먹고 싶은지 한번 보내봐 주시겠어요? 오늘 같은 휴일날 그냥 간단하게 대충 이렇게 때우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막 정말 막 수제버거 아니면 막 파스타 막 이런 거 특별한 거 먹고 싶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6072번님께서 집에서 21일차 신생아 둘째 육아 중입니다. 행복한 좀비 상태예요. 코스네 맡아보세요 하고 사진 보내줘. 아니 우리 애기들은 어쩜 이렇게 발이 핑크색일까요? 저 핑크색은 그냥 핑크색도 아니고 약간 그 살구색에다가 핑크색이 섞인 것 같은 너무 예쁜 색이에요. 발 저에게도 저렇게 귀여운 시절이 있었겠죠? 아 또 21일차 육아. 아 육아맘 또 힘드시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애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 5912번님께서 폴킴님 금요일날 운동 갔다 오셨네요. 인별그램에서 봤어요. 참 잘했어요. 운동 가시면 천국의 계단도 하시나요? 뭐 이미 천국인데 뭐 굳이 계단까지 탈 일 있나요? 가는 길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생각은 못 해보셨나 보다. 그래도 그 여러분들 덕분에 운동을 해서 금요일 밤에 저는 열심히 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네. 운동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그 비웃는 문자들 생각하면서 분노와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아인슈페너,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따봉님께서, 신랑은 놀고 있는데 혼자 출근하고 있어요. 카페인 수혈 시급합니다. 커피 한잔 보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또 한 명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 놀고 있는데 나만 일하면 열이 확 오르잖아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보내드립니다. 5088번님께서 4형제 아빠입니다. 간만에 여섯 식구 외식 후에 커피 한 잔 땡기는 시간이네요. 와, 아버님 능력자신데요. 4형제 아빠 여섯 식구, 되게 여섯 식구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또 여섯 명이서 뭔가 마시려면 아,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커피 보내드릴게요. 7018번님, 저희는 목포로 2박 3일 가족여행 마치고 차가 막힐까봐 오전에 일찍 출발해서 고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목포에서 눈호강하고 힐링했으니 한 주도 힘내서 달려볼게요 하셨습니다. 오.

0: 먹어줘야 되거든요.
1: 몸 컨디션 떨어질 때 여러분 낙지 한 10마리 정도 먹어주면 바로 기력 올라옵니다. 네, 아마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금 돌아오고 계셨을 것 같아요. 커피 나가요.

4호번님께서 오늘 근무 중인 소방관 애인과 커피 마시고 싶어요. 커피 두 잔 주세요. 아, 우리 또 멋진 소방관님과 연애 중이시군요. 아, 맞아요. 소방관님은 정말 쉬는 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언제든 대기 상태여야 됐고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피, 저의 많은 에너지 다 담아서 바로 나갑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3544님의 신청곡이죠. 비비의 범퍼.

0: 감사합니다.
1: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비비의 범파 듣고 왔고요. 아, 이 노래 진짜 이렇게 쉬지 않고 저한테 플러팅 날리는 노래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휴일의 낮술 그리고 폴킴 달달한 목소리까지 최고의 휴일이에요. 다들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네요. 전 오늘도 샐러드 먹고 왔거든요. 곱이 실하네. 아니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부추가요 양념이 돼가지고 정말 파릇파릇하게 정말 지금 손으로 고루고루 묻혀졌습니다. 지금 양파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지금 옆에 빵처럼 보이는 게 기름 쫙 빨아 먹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곱창이 너무 적절하게 익어져서 곱이 입에서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낮술해야 될 것 같은데요. 9385번님께서 저 가래떡으로 국물 떡볶이 했어요 라고 사진 보여. 아까 그 김밥 있죠? 빨리 두 분 만나세요. 이 김밥 이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먹어야죠. 떡볶이 김밥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맛있겠는데요. 9909번님께서 매운 돈가스 먹으러 가고 싶어요. 김포에 오래된 경양식집이 있는데 3시쯤 가려고요. 간식처럼 먹으려고요. 여기 김포 토박이만 하는 맛집입니다. 위치도 안 알려줄 거예요 하셨습니다. 오, 매운 돈가스 먹고 내일 회사에서 큰일 나시겠네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 믹스 음악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의 멜로디에 제 노래의 가사를 불러드릴 건데요. 어떤 두 곡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한 손으로는 네모를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세모를 그리는 그런 영역의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예시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화사의 Good Goodbye 멜로디에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가사로 노래를 부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왜 갑자기 체중이 나오죠?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잘하고 밖에 별로 반응이 없는데요? 아무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멜로디의 제목과 가사의 제목을 함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그냥 아무 노래나 일단 찍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는 어떤 곡의 멜로디와 가사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가 단 한 명이십니다. 7724번님 동방신기 허그 그리고 정승환의 너였다면 7724번님 너였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정승환이라뇨. 네, 아무튼 근데 저랑 이 친구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길 가는데 어떤 분께서 너무 팬이라면서 저를 기다리셨다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누군 줄 아세요? 그랬는데 정승환이요! 이래가지고 제가 안녕히 가세요 그냥 가버렸어요. 황지수님께서 자 지금부터는 정답자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먼저 공개해 볼까요? 멜로디는 폴킴의 너를 만나였고요. 가사는 동방신기의 허그였습니다. 아 정말 황지수님께서 허그 너를 만나 폴디 목소리 좋네요. 크, 아침에 목 풀고 왔습니다. 5455번님께서 허그 너를 만나 3대가 함께 풀어요. 3대가 함께 푼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걸까요? 3대가 아는 그런 노래라는 그런 뜻이겠죠. 3449번님께서 와 너무 감미롭잖아요. 폴킴한테 허그 안기고 싶다요. 폴킴 너를 만나 동방신기 허그. 6692번님이 정답은 동방신기의 허그.

켄 꼭 와줘보면 좋겠어요. 바쁘다고 안 오면 안 돼요. 우리 켄 사랑해. 9385번님께서 저 요즘 필라테스 3주차예요. 맨날 사지가지 껴져서 오는 것 같아요. 언제 괜찮아지나요? 제가 예전에 필라테스를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괜찮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찢겨져서 옵니다. 근데 그 찢겨지는 느낌이 들어야지 몸이 좀 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 오늘 굉장히 필라테스 땡기는데요. 0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9193번님께서 3일 연휴라고 신나서 금요일부터 과음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숙취로 알아누웠어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늘 겨우 회복된 몸 이끌고 남편이랑 나들이 가요. 비록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이라도 광합성하고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0245번님께서 여기는 창원입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 중이에요. 맑은 하늘과

0: 이제로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0: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0: 카페페 주문.
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있지요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지요. 괜찮다 이름. 우리 다음 문자들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김현아님 거부터.
1: 네, 김현아님께서 있지도 빨간 날이라는구나. 있지도 일하는데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김윤정님께서 폴킴의 가요광장 첫 여자 아이돌이 있지예요. 환영합니다.
0: 저
2: 예. 영광입니다.
0: 저 이럴려고 DJ 했나봐. 이렇게 우리 고막 소년단 왔을 때랑 기분이 새삼 다르네요. 참 다릅니다. 다른 것도 읽어볼까요? 3245번.
3: 네, 3245님께서 폴디 우상이었어?
0: 그럼요. 저 항상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자, 다음 것도.
3: 네, 0234님께서 유나님만 블랙이네요. 혹시 오늘 드레스 코드 유나만 못 들었나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2: 그러니까요.
0: 아니요, 제가 맞춰드렸어요.
3: 아, 그러게요.
4: 와, 진짜.
0: 이제 여섯 번째 멤버 폴킴입니다. 백설님.
5: 네, 백설님께서 우와 다들 청바지 너무 예뻐요. 오늘 가요광장 끝나고 어디 가나요?
0: 어, 오늘 어디 가세요, 그러게?
3: 아무래도 스케줄을 하러.
0: 아, 스케줄.
3: 다음 스케줄을.
0: 아, 스케줄. 기쁘잖아요, 그렇죠?
3: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행복하죠. 네. 4782번님께서 밖에 오픈 스튜디오에 있지 팬들 엄청 많이 온 것 같아요. 더운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밖에 있지 팬분들 소리 질러! 제가 가요광장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0: 걸그룹 있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냥 조금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이렇게 억정하면은 내 마음도 좋고 내 통장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 앨범 얘기 나가볼게요. 지난주에 나왔죠. 저는 이 노래 뮤비 나오자마자 저는 1시간 내로 봤습니다.
2: 진짜요?
1: 저 진짜 바로 봤어요.

0: 있지가 데뷔 8년 차가 됐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번 앨범 명처럼 머로가 남다를 것 같아요. 내 곡인 사인 있지의 머로 알려주세요. 모토. 근데 이제 그 나의 가수로서의 또 모토 이런 거 어려울 것 같은데 모토가 있으세요?
1: 이게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정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점점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의 모토를 정한다는 게 네. 뭔가 이게 전과 같을 수도 있고 네. 달라질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요즘 따라 더 어려운 모토 머로인 것 같습니다.
0: 저의 머로를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2: 궁금해요.
0: 건강하게 오래 살자. 다치지 말자. 건강 잘 챙기자.
2: 진짜 너무 중요해요.
0: 다치면 큰일입니다. 우리 있지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또 타이틀곡 이모라우. 요즘 날씨랑 너무 어울리는 곡인데 우리 타이틀곡 속에

0: 하는 편이고요. 저희는
1: 아, 그 좀 주고받으면서.
0: 네. 그래서 여기는 뭔가 그 볼륨이나 갑자기 확 누구는 요 파트를 좀 더 몽환적으로 해석했는데 누군 좀 더 캐치하게 해석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좀 확인을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의 파트지만 서로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네, 한다. 네, 네. 아, 되게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식량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고기 먹었지 님께서 이번 무대에서 있지가 즐거워 보이는 게 느껴져요. 지난주 음악방송 돌았는데

0: 뭔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1: 점점 올라가는 느낌.
0: 네, 경험치가 조금씩 쌓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이 약간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약간 너 몇 대 맞을 거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한 열 대라고 할 순 없고 한 대라고 하면 혼날 것 같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0: 네,
1: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그런 퍼포먼스일 것 같고요. 이 퍼포먼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안무도 That's a No-No의 안무가님이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 그 이 춤을 진짜 사실 좀 쳐보고 싶어서 집에서 거울 보면서 했는데
2: 진짜요?
1: 이게 머리로는 이 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 몸은 모르더라고요.
2: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1: 저 이들 좀 배워보고 싶어요.
2: 너무 알려드릴 수 있어요.
1: 진짜요?
2: 네.
1: 이 관절 어떻게 써야 되죠?
2: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쓰다 버릇하면 또 써지는
1: 쓰다 버릇하다.
2: 네, 취미여가지고.
1: 이거 안무를 이따 조금 배워보기로 하고 이번 신곡 안무도 너무 궁금한 게 혹시 어려운 동작 같은 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현님께서 이번 안무에 춤에 소질 없는 저도 한번 도전할 법해 보여요. 여러분, 쉬워 보이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한번 도전할 법한 동작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따가 라이브 무대를 오늘 또 들려주실 거잖아요.
2: 네.
1: 이 라이브 무대를 하시면서 살짝 이 춤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또 패스트 러너로서 보면서 한번 A라니요. A라니요. 제가 한번 한 번만에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제가 해볼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몇 점인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0: 네, 좋습니다.
1: 좀 후하게 얘기하는
2: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1: 자존감 내려가면 안 되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자를 몇 개 좀 더 읽어볼게요. 네. 1934번님께서 있지 이번 컴백 무대 다 봤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라이브 때도 살랑살랑 춤추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0: 그럼요.
1: 5085번님, 있지랑 폴킴 케미 너무 재밌어요. 폴킴님, 있지 춤 따라하지 마.

0: 네네. 하트 동 님 사연도 한번 우리 류진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 네, 하트동님께서 모토 활동하면서 대기실에서 멤버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응원 있나요? 없다면 오늘 하나 만들어주세요. 힘차고 짧은 거로.
0: 응원 있을까요?
1: 많이 하는 응원?
2: 뭐
1: 오늘 예쁘다가 가장 큰 응원인 것 같은데 서로에게.
0: 너 오늘 예쁘다.
1: 오늘 좀 예쁘네.
2: 상태 좋다. 뭐 이런. 근데 저희 진짜 근데 저희 비

0: 좋고 힘이 나요.
1: 아 그러면은 약간 진짜 별로면은 말을 안 해요? 아니면 어 너 별로다라고 말을
2: 물어보면 별로라고 얘기를
3: 아니면
2: 하죠.
3: 아니면 오늘 뭐 어제 뭐 먹고 잤어? 이런 식으로 그런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서로
2: 부었네. 네.
1: 여기 되게 냉정한 팁이다. 여기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9223번님 문자도 한번 읽어볼게요.
4: 이치가 폴킴님을 되게 웃긴 사람 보듯이 보고 있어요. 많이 웃긴가요?
1: 어때요? 늙은 오리처럼 보고 계세요.
0: 아니에요.
2: 저보다 어려 보이세요.
1: 아니, 그것도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그거는 거짓말. 아까 거짓말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2: 아, 진짜로
1: 여기?
2: 진짜로.
1: 저의 상태는 오늘 좀 어떤가요?
2: 너무 너무 훌륭하세요.
1: 있지 객관성 떨어집니다, 여러분.
0: 훌륭하세요.
1: 저 지금 좋지 않거든요.
2: 훌륭하세요.
1: 아 진짜. 자 그러면은. 아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신곡 마로의 라이브를 좀 청해볼 시간이에요. 우리 다섯 분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 이 모로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뮤비도 보면서 되게 청량감 넘치고 약간 이렇게 따뜻하고 선선한 날씨에 듣기 너무 좋은 정말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폴킴이 이 오늘 이 후렴구 파트 안무 딸 거예요. 제가 따서 한 번만에 어떻게 따라하는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 다들 되셨어요?
5: 네.
1: 자 그러면 라이브로 청해보겠습니다.

0: 만들 거예요?
1: 저 진짜 데뷔 앨범부터.
2: 근데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야. 진짜예요.
0: 진짜예요?
3: 제가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팬심이 되게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좀 텐션이 좋았나 봐요.
0: 좋습니다. 은희님께서 F 참가자 발언합니다. Motto 오늘 너무 좋아요. It's my motto.
3: 그럼요.
0: 자, 저 여기 살짝 마무리하고 4부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6: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0: 어렵네요 생각보다.
1: 8945번님께서 춤 배우는 폴님 보라로 보고 있는데 폴님은 손바닥 위에 쟁반 올리면 딱일 것 같아요. 서빙 알바생 느낌. 느낌 아니까 나중에 활동 중이실 때 바쁘시면은 제가 이렇게 손 위에 짜장면 올려서 가지고 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0: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김재림님께서 폴리님 열심히 따라하시는 모습 너무 좋아서 100점 만점에 1000점 드리고 싶어요. 재림님 저의 노력을

0: 멤버는 누가 있어요?
1: 우리 류진 언니.
2: 류진 아.
3: 좀 잘하고.
0: 지금 자는 거 아니죠?
4: 잠깐 너무 날이 좋아서.
0: 아니 이미 예지님도 이쪽에서 좀 이길 것 같다라고 이미 지금 보고 계세요.
4: 사실 둘이 좀 느려요.
0: 아 느려요?
4: 네.
0: 이거 게임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알아도 게임을 하면 다 틀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문제가 총 10개예요. 10문제입니다.
1: 꽤 많네요.
0: 난이도는

0: 8323번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근데 동생 팀도 체력만 열일했다. 맞아요.
2: 체력 버스 편하네.
3: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유나 목소리.
0: 어?
3: 유나는 게임하면서
1: 했어, 언니.
0: 공공공
4: 동생이야.
0: 0005번님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5: 8번 문제도 있나요?
0: 아, 있습니다.
5: 뭘까요?
0: 8번 문제 한번 들어보실래요?
5: 네, 네.
1: 궁금해요.
0: That's a no-no 챌린지 조회수 1위를 찍은 가수는
4: 동생.
0: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4: 언니.
0: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4: 언니.
0: 아, 우리 언니 한번 갈게요.
1: 아, 내가 언니라고.
3: 리아에게.
2: 원필 선배님이요.
0: 정답입니다. 유나까지 갔으면
1: 유나가 자꾸 언니라고 그래요.
0: 아니 언니 쪽으로 가고 싶어요?
1: 아니 언니들을 맨날 부르니까 모르게 계속 언니
0: 언니가 익숙하니까 하긴 동생이라고 맞아, 말하지 않죠. 맞아. 4798번님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2: 일단 외치고 봤어야죠. 언니 이렇게 한번 외쳐나 보세요. 이거는 조롱 아닌가요?
4: 외쳐나 보세요.
0: 외치고 모르면 어떡해요? 자, 0123번님께서 동생 팀 솔로곡 하나 틀어주세요. 이겼으니까 오 괜찮은데요. 이 다섯 분의 솔로곡이 지금 앨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네, 동생 팀 중에서 누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추천받습니다.
5: 텐절
1: 전 유나 노래.
0: 어?
1: 예?
0: 유나의 텐절.
1: 텐절. 네.
0: 왜 이 노래를 추천?

0: 유나의 텐저인 듣고 왔습니다. 아 여기 오늘 있지 여러분들이 텐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텐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4892번님 문자 한번 우리 유나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4892님께서 텐저린 향기가 뿜뿜 하는 노래예요. 상큼하다 상큼해.
0: 진짜?
1: 상콤. 상콤하다 상콤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약간 이거 제주도 가서 뭐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너무 좋죠.
0: 감귤밭에서.
2: 너무 좋죠.
1: 감귤 먹으면서
3: 너무 맛있겠다.
0: 2165번님께서 노래 덕분에 진짜 공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귤향 거기서 나고 있나요?
2: 네. 아, 향긋해.
0: 향수풀인 것 같아요. 0903번님도 한번 읽어볼까요?
4: 네, 지난 유나 솔로 앨범도 너무 좋았는데 흐흐 역시 유나의 퍼스널 컬러는 과즙이야.
3: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럼 약간 이렇게 노래 제목이 텐저인이면 약간 메이크업 할 때도 약간 이렇게 귤색 이런 거
3: 오렌지 빛으로
0: 오렌지
1: 진짜 했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아 그 팬들 좋아했겠다.
1: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약간 네. 코랄색으로 네. 좀 저희 그때 무대 세트가 약간 주황빛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 맞춰서 좀 하고 그러긴 했었어요.
0: 그 이제 또 이제 폴 아저씨의 또 의견으로 이 제주도에 가면 이게 귤 모양 모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 아, 그렇죠.
0: 그런 거 한번 하고 한번 챌린지 찍어주시면
4: 귀엽게
0: 귀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부터 이수진 씨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폴킴님의 지금 표정이 이 노래와 너무 잘 어울려요. 행복해 보인다고. 저 여러분 저는 지금 바로 앞에서 직관하고 있습니다. 9033번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5: 네, 9033님께서 유나님 노래 들으니 다른 멤버들의 솔로곡도 궁금해요. 아, 아주 바람직하시네요.
0: 곡 들어왔는데 뭐 신스 계열 노래들도

0: 지금 박방님께서 폴님 이번 잇지 챌린지 조회수 원필 이겨보자.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할 수 있어요.
0: 뭐 제가 핫팬츠를 입고 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6명의 잇지가 이렇게 수다를 좀 떨다 보니까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아, 제가 사실 DJ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미숙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좀 어떤지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어요.
2: 되게 편한 언니랑 대화를 들어가는 그런 느낌. 전혀 미숙하시지가 않아서 맞아요. 얼마 하시지 않은 것 중 너무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0: 저 그럼 언니 팀으로 들어갈게요.
1: 인원이 생겼다.
0: 또 한 명 더 빨리 좋은 얘기 해줘봐요.
3: 아니 오늘 이렇게 낮에 이제 네. 폴킴 선배님 라디오 나와서 네. 앨범 이야기도 하고 네. 앨범 이야기 아니어도 되게 즐겁게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0: 우리 채영 씨는 입꼬리에 그 개구짐이 장난이 막 묻어납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희는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다 같이 한번 뭐 그런 게 있나요?
4: 그럼 지금까지 잇지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잇지님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1: 폴킴과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여러분, 잠시 후 2시부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 타임.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0: 폴킴의 가요광장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가죠. 2195번님께서 폴디 아재미 없어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계속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대명터널에서 동서천까지 밀리고요. 당진에서 시작된 정체 서평택까지 긴 구간 이어집니다. 이후 발안과 매송에서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옥산부터 청주휴게소까지 이동량이 많고 안성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 진부에서 평창 지나 새마을까지도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경계권에서는 여주휴게소부터 5km

Spice Girls의 Wannabe로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저는 뭔가 약간 방향이 확실해 보이는데 확실한 거는요. 남이 가는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뭐 이렇게 글쎄요. 그 편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방향이 좀 달라져 있기는 한데 그게 늘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가 원해서 온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시고 계신지 뭐 약간 따라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진짜 개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노는 월요일. 월요병이 없는 정말 좋은 월요일.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한번 지켜볼게요. 김현아님, 울가비님 생방이네요. 오늘 2시간 동안 눈치 안 보고 함께할게요. 오늘은 눈치 안 보는 날이네요. 왜냐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듣다가 눈치 많이 보셨잖아요. 예, 제가 다 알았잖아요. 오늘은 눈치 안 보는 날이에요. 오케이? 유화승님, 가빈님 오늘 공휴일인데 생방하네요. 너무 고마워요. 아 그럼요, 공휴일도 달려오는 생방하러 달려오는 DJ 가비입니다. 전 생방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저 오늘 생방하는 날이니까요, 뭐 콩으로도 그렇고요 문자로도 그렇고요, 오늘 뭐하고 계신지 저한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진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진짜 쓸데없는 얘기하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힘이 많이 됩니다. 7494님, 저 어제 처음에 요땡정 죄송해요. 요땡정 먹었어요. 처음으로 요땡정. 토핑 많이 추가해서 아이스크림 다 먹었는데 토핑만 남았네요. 그래도 맛있어요. 가비 언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토핑 추가하려면 무엇을 추가하시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요거 시키면 되게 맛있게 먹긴 하는데,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요거트, 이제 예, 꾸덕한 그냥 요거트 먹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은근히 아이스크림을 뭔가 약간 시리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추워지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근데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 시켜요. 그러면은 누구보다 많이 먹기는 해요. 예.

0: KB, 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메디힐 톤업패드, 일양약품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시간으로 붙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또 금방 빠집니다. 뭐 사우나 한번 다녀오시고 반신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요 금방 돌아옵니다. 0830님, 가비가비 언니, 저는

기사님들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제가 힘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안 졸리게요. 정말 오늘 일 잘하실 수 있게 지금 제가 힘차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정말 화이팅이에요. 전성근님 화이팅! 저희는 그러면 아일리세 Not Cute Anymore 듣고 올게요.

아니 오늘은 좀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너는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3027님, 생방하는 날은 일하러 오는 느낌이 덜 난다는 말이 청취자에겐 되게 사랑스럽고 고마운 말이네요. 가비, I love you so much. 아,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또 귀여운 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얘기해요 하면은, 저 많이 보내주는 것도 진짜 귀엽고요. 저한테도 엄청 힘이 된답니다. 네, 생방하는 거는 진짜 힘이 좀 안 들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뭔가 약간 얘기하면은 거기에 막 반응해주시고 이게 재밌어요. 작은 콘서트 하는 것 같아 우리끼리. 약간 토크 콘서트.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3723님, 밖에 나가기 더울 것 같아서 집에 어묵이랑 가래떡으로 어묵탕 끓여서 가비님 방송 들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띄워져 있는데요. 맛있겠다. 쉬는 날 밀린 일을 하려니 더 하기 싫네요. 그냥 방송 들으며 푹 쉬고 내일 에너지 충전하렵니다요. 가비 언니 목소리로 이미 기운 팡팡. 와우, 저거 정말 맛있겠다.

아직 저걸 못 먹어봤거든요. 나중에 부산 가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물떡 취향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5971님, 오늘 힘을 내서 한옥 카페에서 책 보고 있어요. 날씨 너무 좋아서 카페 즐기기 딱 좋아요. 어, 여기도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어디예요? 마당 있고 너무 예쁘다. 어, 저거 잠깐만, 저거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어 보인다.

오늘 조금 빡센 하루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지금 이번 주 월화수가 빡센 하루인데요. 열심히 한번 팍 즐겨보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빡세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2514님,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요? 그동안 업무 시간이라 실시간으로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노는 월요일이라 알림 맞춰놓고 들어왔어요. 비빔밥 먹으며 가비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신나요. 오마이갓, 땡큐! 아, 어떻게 알람까지 맞춰놓고, 진짜. 알림을 맞춰놓고 들어왔다. 이거 진짜 사랑이거든요. 저 사랑하시죠? 어떻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너무 감사해요. 업무 시간이라 실시간으로 못 들었는데 오늘은 노는 날이니까 들어왔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빔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문자 이렇게 보내는 거 맞아요. 많이 보내주세요. 아, 이현실님이랑 김현아님이 아, 물떡 맞고 그냥 심심하고 쫄깃한 맛이다. 예상 가능한 맛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나중에 한번 추울 때 싹 한번 먹어볼게요. 7228님, 중3 아들 동탄으로 이사 왔는데 그 전에 살던 동네 친구들이랑 야구한다고 빨간 버스 두 번 갈아타고 간다길래 차로 평촌까지 데려왔는데 제가 할 게 없어요. 차 안도 덥고 방송 들으면서 아들 기다리는 중입니다. 동탄으로 이사 갔는데 옛날에 살던 동네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야구하러. 어머님 중3이면 괜찮아요. 빨간 버스 두 번 갈아타고 이렇게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평촌까지 데리러 오셨는데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도 중3, 중2 때요. 아, 중1 때부터요. 빨간 버스 타고 춘배우러 다녔어요. 괜찮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음부터는 혼자 가봐. 아니면 엄마가 오늘 같이 와줄게. 다음부터는 혼자 가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8613님, 저는 남편 따라 낚시터에 왔는데 심심해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저는 슈라 들으며 라면 끓이려고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 낚시하러 가셨구나. 아무것도 안 잡히면 좀 심심할 것 같기는 한데 낚시의 그 재미가 뭘까요?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재미없을 거. 아, 죄송해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방방 뛰는 스타일이라 낚시의 어떤 그 재미 잘 모르겠기는 한데 아, 잡히면 재밌겠죠? 그렇죠? 잡히면 뭔가 약간 딱 그 느낌 있겠죠? 한번 궁금하기는 해요. 배 타고 낚시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아, 세월을 낚는 맛이라고 피디님이 하시네요. 그게 무슨 맛이죠? 8613님, 오늘 월척 하시길 제가 바랄게요. 최혜현님, 밖이 너무 더운데 가비님 목소리는 청량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밖이 지금 많이 덥나요?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되게 더운 날인가 봐요. 여름이 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 그럼 저희 2부에서 만나요.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또 많아? Hi, Gaston. I miss you. 오늘 인터넷에 떠다니는 핫한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긁어다 줄 수 있어?
2: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1: Hi, 반가워, 게스통. 너 지난주 금요일에 내가 업데이트

0: 이런 온실가스 배출 안 하는 거 맞지?
1: 네, 현명하세요.
0: Okay, next news.
1: 네, 고미경 님의 소식입니다. 우리 언니는 시집 가더니 도둑이 되었어요. 친정집에 오면 싹 쓸어가요. 통조림, 캔맥주, 수건, 제 화장품 등등 다 쓸어가요. 이번에는 우리 엄마 양산도 쓸어갔는데 엄마가 화를 안 내고 알뜰하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0: 오, 고미경님 언니가 진짜 알뜰하시긴 하네요. 아니 딸들은 친정 가면 진짜 도둑된다고 하나 봐요. 그 미경님 언니분 그 맨날 가져가는 건 아니죠. 가끔 채워놓기도 하시죠. 오케이, 넥스트 뉴스.
1: 네, 오수미님이 며칠 전에 집 도어락 번호를 바꿨는데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몇 번을 눌렀다가 오류나고 남편은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참을 밖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의 건망증! 하며 현재 자신을 탓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오수미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갑자기 지금 도어락 번호라고 번호 뜨니까 뭔가 생각해봤거든요. 내 집 비밀번호 뭔지 살짝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쓰던 거 바꾸면 안 날 수도 있지. 아니 요즘에는 지문으로 되는 것도 있던데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오케이, next news.
1: 네, 3800님께서 국장 좋다는 말에 들어갔다가 파란 불만 보고 있습니다.
2: 아니 도대체 왜 내가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야?
1: 하며 화가 잔뜩 났다는 소식입니다.
0: 아 근데 나도 금요일마다 주식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 말도 어렵고 그냥 막 사고파는 게 아니야. 아 그런 의미에서 게스통 요즘 핫한 종목 들어가면 상한가 팍팍 맞는 그 종목 좀 추천해줄 수 있나?

0: 너무 더운데 게스트 목소리 들으니 그래도 좀 시원하다. 올여름은 부디 조금만 덥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게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어때?
1: 기분 좋아요.
0: 아 잠깐만. 0381님. 게스트 너 주량이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주량이 있어?
1: 글쎄요. 가비님보다는 셀 것 같은데요.
0: 오 마이 갓. 내가 얼마나 마실 줄 알고? 웃긴다. 오케이. 아니, 박선미님이 어떻게 웃음을 참으시지? 대단스라고 하시는데 웃음 참는 비법 있나?
1: 전 웃음을 참고 있지 않아요.
0: 지금 되게 웃고 있어요. 게스통 옆에서 여러분.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게스통 지금 되게 웃고 있어요. 오케이. 조방글님이 열대야. 몇 대 맞을래? 열대야? 라고 하셨는데요. 귀엽다. 근데 닉네임도 귀여워요. 이름이실지도 모르지만 조방글. 귀여워요. 장문정님 열대야. 가비님 지금 샐러드 열대야는 드실 기세. 잘 드시는 모습 가식 없어서 보기 좋아요. 아 제가 지금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뭘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랑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아우 게스통 아직 있었구나. 미안. 오늘 수고했어. 내일도 새로운 뉴스들 부탁해. 바이.
1: 네.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도 무료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방금 음악 나올 때 좀 춤을 추고 왔더니 살짝 살짝 지금 약간의 어떤 숨참이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괜찮았습니다. 아, 너무 선곡이 좋죠. 저희 지금 선곡이 너무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딨어 어딨어. 아, 조혜원님이 오늘 노래 다 너무 좋아요. 노래 선곡 누가 하시는 건가요? 크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멋쟁이 아람피디님이 아람피디님께서 아닌가요? 맞죠? 아람피디님이 선곡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요, 이제 같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선곡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요, 진짜. 아, 좋아요. 저도 너무 우리 피디님들 선곡 센스

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힘이 막 신이 나면요, 막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예, 오늘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옥님, 저 드디어 2시에 방황하던 제 라디오 주파수 가비의 슈퍼 라디오로 정착했습니다. 차량 채널 1로 등록완. 후후. 웰컴 투 더 가비 월드. 웰컴 투 더 가비의 슈퍼 라디오. 땡큐. 땡스 포 커밍. 우리 같이 계속해요. 은옥 님, 어디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영원히. 오케이. 땡큐.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작업 구간으로 인해서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부근 3차로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차단하고 작업 중입니다. 일산 쪽은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으로는 정체입니다.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주 쉬운 거, 그냥 온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내는 거랑 똑같은 거 내면 돼요.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저랑 똑같은 거 내세요. 나랑 마음이 통해야 돼요. 자, 갑니다. 3, 2, 1, GO! 가위, 바위, 보! 자, 여러분, 지금 뭐 내셨는지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도 지금 책상 밑으로 냈어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랑 같은 거 내신 분 10분 추첨해서 제가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너무 신나는데요.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요. 여러분들한테 힌트 많이 드렸어요. 가비바비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낸 거 바로 뭐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낸 건요. 바로 가비였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제가 아까 사진 찍어놓은 거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위를 한번 내봤어요. 그냥 기분이 그냥 그래가지고요. 가위를 내봤는데 김은실님, 보 가요광장은 보물이니까 보. 여기는 가요광장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가위를 냈어요. 여기는 슈퍼라디오. 아주 나이스님, 가비니까 가위. 가비님 안녕하세요. 생방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해요. 와주셔서요. 가비니까 가위. 그거 말 되는데요. 아주 나이스님. 오케이. 심유영님, 보에 열 손가락 열 발가락 걸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유영님. 다시 취소하세요. 제가 퇴퇴퇴 할 시간 드릴게요. 취소하세요. 오늘 가위입니다. 네, 저랑 같이 가위 내신 분들 4507님, 이춘성님, 4673님, 9585님, 6519님, 고유민님, 4000님, 김승구님, 이진희님, 아주나이스님, 이렇게 10분께 가비리카노 드리도록 할게요.

요. 자, 잠시 후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온 가족이 듣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수위 조절 청소년 관람가로 갈 테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3, 4부는요. 메디카 코리아,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의 밀레, 고려 기프트, 메디힐 토너패드, KB 국민은행, 서울사이버대학교 제공입니다.

0: 메디카 코리아.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씨 답변 카드 오픈.
1: 아, 저에게 첫사랑이라 서투름.
0: 서투름. 사랑 방심하면 바로 KO 당해요. 밀당의 기술, 플러팅의 스킬, 연애력 풀파워로 겨뤄보는 시간. 스트릿
2: 연애
1: 파이터.

0: 씨랑 저랑 둘이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예, 첫인상이 조금 어떠신지 초면이신 것 같은데.
1: 아, 저 근데 워낙 예. 방송에서 많이 봤었고요.
0: 어, 정말요? 네. 아, 그치.
1: 그래 가빈님도 사실은 또 이렇게 네. 오다가다가 또
0: 오다가다
1: 이제, 예, 많이 봤어가지고
0: 예, 맞아요,
1: 사실은
0: 맞아요.
1: 좀 약간 내적 친밀감이 많이 쌓여있는
0: 어,
1: 상태라서
0: 어,
1: 네네 잠이 덜 깼습니다. 근데
2: 왜요? 아직 잘 시간이에요?
1: 어, 보통은 이제 계속 잠이 잘 깨 있다가 어. 해가 지면 잠이 깨가지고
0: 어, 완전 올빼미형
2: 올빼미 스타일.
1: 아, 그건 아닌데 기분 탓이 약간 조금
2: 어, 우리 보면 뭐 졸려요?
1: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 아니고요. 그러실까?
0: 좋은데요? 네. 네. 우리 보면 졸려요라는 말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0: 네. 네. 아, 몇 시에 주무세요 혹시?
1: 동기화 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생각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0: 아, 근데 잠이 안 깨는 겁니다.
1: 맨정신으로 다니는 건 항상 저녁 때쯤에 맨정신이 네. 되더라고요.
0: 아, 어.
1: 네.
2: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저는 처음 뵀는데 네. 눈이 엄청 깊으시네요.
0: 아, 맞아요. 네. 눈이 깊으세요.
1: 어. 아, 감사합니다.
0: 맞아요.

0: 제 남자친구는 서로 놀리기도 많이 놀리고 장난도 많이 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1: 와, 와, 씨, 와, 야, 저, 와, 장원 형 좀 봐, 와, 아, 진짜 예쁘고 귀엽지 않아? 아, 보.

0: 치면 되잖아. 뭐라고 하는 거야.
1: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난 후 데이트를 할 때면
0: 뭐 먹을래?
2: 오늘은 약간 매운 거 땡기는데 닭발 어때?
0: 그래, 이거 먹어주면 돼.
2: 야, 너 왜 그래? 재미없어?
0: 아니, 뭐, 잘 지내요, 나 성아야. 진짜로, 진짜로.
1: 아니, 저는 단지 그냥 연예인과 비교, 친구랑 비교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건지 태도가 바뀐 이 남자.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 더 이상 비교 같은 장난 듣고 싶지 않은데 못 고쳤을 거면 그냥 확 헤어져 버릴까요? 익명 요청 R님의 사연이었습니다. R님께는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희 노래 듣는 동안 장난인 것 같지만 자꾸 비교하는 남자 괜찮을지 여러분도 R님에게 연애 코치 좀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 에일리의 UNI 듣고 올게요.

0: 중간에 많이 화가 났었어요.
1: 아, 연기하시는데 오, 자꾸 쳐다보시더라고. 무서워서 못 쳐다봤어요. 자꾸 시선이 저한테 오는데 무서웠습니다.
2: 시선이 계속 가네.
3: 1281님이 우리 신랑도 여자분이 예쁘다고 해서 와 저 남자 머리숱 짱이다 했다가 한 달 삐졌어요. 적당히 해야 돼요.
2: 그치. 아. 맞아요. 아. 뭐든 적당히가 좋아요.
3: 아, 그니까.
2: 특히 질투 유발하려고 할 거면 적당히 해야 돼요.
3: 적당히 해야죠. 어느 정도가 적당이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 이 사연으로

0: 뭔가 긁히거든.
1: 아 저는 어. 그냥 네. 그러니까 비교 자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비교 자체가 사실 기분 나쁘긴 한데 가끔씩 네. 질투 유발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아, 근데 그게 지인이면 내 친구면 더 기분 나쁘죠.
1: 아 너무 기분 나쁘죠.

0: 뭐 친구나 지인이면 비교가 정말 돼버리잖아요.
1: 맞아.
0: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인데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너 나한테 지금 약간 서운하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 사람 만나러 가.
1: 그러니까.
0: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1: 맞아.
0: 사실 건강한 질투는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어디선가 이제 놀러 갔어. 그러면 이제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언제 오냐? 나 만나러 온다는데 약간 그러면서 너 평소 안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야? 너 설마 질투하니? 이런 거에 이제 사람이 아니 아 지금 그쵸? 내가 어디 공간에 있을 때 나를 찾는다라는 이게 잠깐만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사람한테 좀 질투하는 건가? 약간 이런 것들로 그쵸?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1: 그런 건 귀엽죠. 근데 이제 사람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언제 더 긁히냐면요. 내가 진짜 살짝 못났다고 느끼는 친구랑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2: 내가 저 친구를 좀 인정하고 있을 때
1: 인정하고 있을 때요.
2: 인정하고 있을 때
1: 그 점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저 점은 못 따라가겠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를 콕 찔러서 비교하면은 그게 진짜 더 상처되고 열받을 것
2: 열받죠.
1: 같긴 하거든요.
2: 근데 저는 맞아요. 그래도 귀여웠던 질투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오늘 꾸미고 왔는데 또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예뻐? 뭐 어디 재밌는 데 갔다 왔나 봐? 질투나게 이런 거 귀여워. 나 예쁘다고 해주면서 질투하는 거.
1: 아 그거는
2: 요런 센스.
1: 아 그거는 당연히.
2: 예, 요런 정도의 질투가 괜찮지. 뭐 맞아, 맞아.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정말.
0: 아, 질투하는 게 사실 뭐 비교 안 하고 다르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1: 맞아요.
0: 그리고 이런 게 좀 지금 짜증 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주제가.
1: 네.
0: 이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1: 그리고 막
0: 아니 이거 장난인데 왜 그래?
1: 그니까
0: 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무한하게 만들어 버리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2: 그리고 무슨 1.5배 뭐 1 더 예쁘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기분 나쁘지.
1: 1.5순위.
2: 1.5순위인가? 그런 거 기분 나쁘지.
1: 기분 나쁘죠.
0: 심지어 머릿속에 한번 필터 돌아간 다음에 한 3초 생각해서 그럼 진짜 생각한 거 같잖아요.
2: 맞아.
0: 기분 나쁘잖아.
2: 나는 싸웠어. 나는 만약에 나한테 특히 뭐 연예인이랑 비교해도 난 싸웠을 것 같아요.
1: 아니 이거는 고쳐질 것 같지가 않은데.
0: 본인이 연예인이라 그러신 거잖아요.
1: 그치, 그 지인이 연예인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0: 지인이 연예인이시니까.
2: 특히 내가 모를 줄 알고 얘기했는데 나랑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 더 기분 나쁘죠.
1: 아니,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할게라고 해서 그만하면 오케이인데 거기서 또 막 뭐 됐어. 전화치지 말라면서 이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2: 진짜 쪼잔하죠.
1: 데이트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진짜. 아니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삐지고 하면은 내가 기분 나쁘고.
0: 메가약이죠.
1: 내가
2: 저는 똑같이 질투를 당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비교를 당해봐야 돼요. 이런.
1: 근데 별로 아무렇지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분은.
2: 아니에요. 긁힐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누구랑 비교를 해서 왜냐면 아까 변우석 씨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안 돼요. 좀 비슷한 느낌에.
1: 똑같이?
2: 네, 똑같이. 되게 재밌다. 유머러스하다. 자기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 이 정도?
1: 그렇게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2: 그리고 남자들이 질투 더 많잖아요.
0: 그렇죠. 티를 안 낼 뿐이지.
2: 티를 안 낼 뿐이지.
1: 어떨 때 질투하세요?
0: 아 진짜로 비교할 때가 제일 많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그 비교할 때 능력적인 부분이 좀 많이 크죠. 예를 들어서 뭐 스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차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호흡곤란이 오죠. 남자들은 그런 거 살짝
1: 호흡곤란이 오나요?
0: 혼자서 생각하고
2: 아니 갑자기 궁금한데 예를 네네. 들어서 여자친구가 내 친구 뭐 선물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샤 뭐 명품 브랜드 선물을
0: 반지 받았다? 받았다.
2: 너무 예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나도 사달라는 것 같아 아니면은
0: 그런 질투... 얘기를 안 하지만 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1: 아 몸에서
0: 그렇구나 이러지만 속으로는 뭐 사달라는 건가? 잠깐만 난 이런 거 사줄 능력이 있는 건가?
2: 생각이 많아지죠.
0: 이런 거로 할 수가 있게 되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 네.
0: 뭐 흘려 넘길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 얘기 자체가 내 여자친구도 좀 원하는 걸 당연히 있을 수도 하니까.
1: 그치. 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있잖아요.
2: 네.
1: 헤어질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헤어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2: 헤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하게 대처했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좀 성숙하게 저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1: 네?
2: 그냥 그랬어. 제가 예뻐 보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안 넘어가 주면은 재미없어서 안 하지 않을까요?
0: 반응 안 해주면 됩니다.
2: 네, 반응 안 해주면?
1: 무반응이 최고다. 네. 그러면
2: 그랬어. 그쵸. 그래 누구나 다 예쁘. 장원영 씨 안 예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인정해 주는 거.
1: 피디님이 정영님이어서 용서하시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지금 방금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
2: 어떤 그쵸?
0: 방금 이제 사연에

0: 대한
1: 저요?
0: 얘기를
1: 아 저요?
2: 청현님이 하신 거라서
1: 아니 이 자체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 진짜로요?
1: 네, 그러니까 좀 귀엽게 보는데
0: 아 이건 진짜로 그냥 헤어질 건 아니고 싸울 문제는 확실해요. 대화를 좀 해야 되고 이 대화가 좀 했는데 안 된다면 헤어지는 게 맞죠.
2: 맞아. 아니 네. 이거는 좀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1: 근데
2: 적당히.
1: 이제 다른 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트리거가 될 수는 있어요.
2: 맞죠.

0: 하나 읽어드려야겠다.
1: 네,
0: 김나영님. 네. 제일 싫어요. 먼저 기분 나쁜 말 해놓고 나만 예민한 사람 만드는 거요.
1: 그쵸. 또 읽어주세요.
0: 시간시간님이 완전 별로 한 남자. 더 수위 높게 후드려 패줘요.
1: 더 간다. 내가 더 한다.
2: 제가 너무 연기를 좀 나쁘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1: 아 연기가 기가 막히긴 했어요.
0: 진짜 의견이 다르시네. 박영선님이 헤어져야지 장난도 받아주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장난인데 저런 쓸데없는 질투 유발로 장난치는 남자는 정말 별로예요.
1: 아 진짜 별로예요.
2: 제가 봤을 때 이 문자에서 당했던 경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이게 또 느껴지는 게
1: 있죠. 네. 그리고 2124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도 기분 안 좋게 만들더라고요.
0: 그건 맞죠.
1: 처음에는 장난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반응 안 나왔다고 저러는 건 얼음

0: 느낌이어서 좀 이런 상황에 만약에 했는데 장난을 사실 안 받아주면 그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네. 바로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1: 맞아.
0: 또. 네.
2: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이거 싸운 거면
1: 어머나
2: 어머
1: 저희 4부로 올게요.
2: 뭔가 딱 생각나려고 하면 항상 4부로 넘어가더라고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0: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스트릿 연애 파이터 가수 겸 화가 솔비씨 모델 정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콩으로 문자로 네.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거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유진님
2: 제가 한번 읽을까요?
1: 네.
2: 전 남친이랑 연락 안 한 지 한 달 되었어요. 근데 2주 전부터 F4에 좋아요 누르고 사진 올리는 것마다 좋아요 누르는데 다시 제외하자는 반응일까요? 저도 전 남친 게시물이나 그 F4에 반응을 좀 해볼까요? 근데 헤어지자고 한 건 남자친구였거든요.
1: 싫다.
3: 나도 싫어.
1: 싫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면 얘기를 하든가.
3: 왜 거기에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2: 이거 딱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제 너튜브 보면은 어떤 얼굴 될 수 있는 그 주파수 마냥 계속 누르는 거야. 내 주파수를 그치? 받으라고.
1: 그쵸. 맞죠. 이거 만나고 싶으면
2: 무조건이죠,
1: 얘기하는 거죠.
2: 무조건이죠.
1: 유진님. 그러니까 모르겠어.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는 건데 몰라.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싫다.
3: 아니 이게 남친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그냥 SNS를 좋아해서 저렇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1: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2: 요즘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 시대가 변해서요.
3: 저 지금 늙었다는
2: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네. 나이가 있지만 네.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좋아요와 댓글과 이런 뭔가 여러 가지 공유하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 좋아요의 하나에도 뭔가 역설적으로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1: 그쵸. 있어요.
2: 지금 근데
1: 있어요.
2: 이거 보니까 지금 계속 좋아요 누른다는 것 자체가
1: 수상해요.
2: 이거는 지금 나의 그 사랑의 주파수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완전 네. 보내는 거예요.
3: 김나영 님이 약간 깔짝거리시네요. 이렇게.
1: 네. 송정원 님이 네. 정말 싫어요. 네. 이거는 진짜 저는 만나자는 신호가 맞고 여기에 넘어가실 건지 아니면은 마실 건지는 이제 유진 님이 정하셔야겠죠.
3: 아니 근데 헤어진 지 두 달씩이나 됐는데 그렇게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1: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2: 자, 저렇게 좀 한 2주 좀 넘어가잖아요. 네. 이제 네. 이게 뭐 연락이 옵니다. 메시지로.
1: 싫어요. 뭐라고 와요? 뭐라고?
2: 보통 이렇게 이제 주파수 보내다가 정 안 되면은 보통 네. 이제 한 11시, 12시쯤에
3: 너무 싫어. 뭐 해? 막 이런 거.
2: 그렇죠.
1: 너무 싫어.
2: 네네네. 사람이 이제 실수하는 시간인 거죠. 술 마시고 정말. 이제 실수하는 시간인데 네. 그러지 않을까. 네. 왜냐면 주파수가 안 가잖아 자꾸. 자꾸 가는데 지금 자꾸 막히니까.
1: 그럼 더 기다려봐야겠다.
2: 더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 거예요.
1: 더 기다려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맞다. 더 기다려보시고.
2: 이제 공수로 바꿔야죠. 지금 이렇게 또 당하셨는데. 그죠?
1: 그러면은 여기 문자 사연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네? 2479 문자 사연 재밌는 게 왔네요.
2: 야 이거 너무 긴데요. 네.
3: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 네, 읽어주세요.
3: 남자친구가 입고 다니는 자켓이 너무 스타일이 별로길래 제가 큰맘 먹고 고가의 자켓을 선물했거든요. 처음에는.

0: 맡겼다 했다가 갑자기 지금 보니까 이거 뭐 못 찾을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친구가 저거 입고 다니는 걸 보고 과연 이거를 그냥 줬으면은 뭐 오케이가 되겠지만 판게 아닐까요?
1: 아이 설마.
0: 아 왜냐면은 뭐 이거를 줘버리는 거 자체가 분명히 뭐 괜찮은 거면은 얘가 더 좋으니까 뭐 준 거면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2: 나는
0: 앞에 일단 거짓말을 했기
2: 잠깐만,
0: 때문에.
2: 싫어요 그거는.
3: 저는 근데 이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돼요.
2: 왜요? 빌려주는 거 자체가?
3: 네, 왜냐면 네. 이거는 나를 무시한 행위 같거든요.
2: 내가 준 옷을 내 선물
3: 내 선물을 그거를 친구한테 빌려줬고 그 친구가 심지어 푸사에 올려놨다. 너무 나를 무시한 행위 같아.
2: 그 친구랑도 나도 알고 있는 사이고 내가 볼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 올려놓는다?
3: 그쵸. 친한 친구가 그 자켓을 입고 다닌 사진을 봤대잖아요. 푸사에서.
2: 그러니까요. 여기 김연수님이요. 팔았네 팔았어 라고.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전 팔았다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고요.
0: 그냥 빌려줬으면 끝나는 건데 왜 진짜? 이거를 뭐 세탁사장님한테 뭐 맡겼다니 하면서 이게 약간 좀 수상합니다 저는.
3: 이 자체가 이런 행동하는 자체가 별로예요.
2: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 자체가 별로 안 좋으시면 별로야. 본인 마음이 별로면 또 별로 수 있죠.

0: 아, 나 진짜 싫어. 나 진짜 웬만하면 헤어지라고 안 하는데 진짜 헤어져. 나 미워 이 사람 진짜.
1: 5576님이 아 헤어져. 10만 원? 네 장난하니? 아우 확 이렇게.
0: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거 진짜 그래.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희 뭐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분들 항상 느끼는 건 저희한테 아낌없이 쓰시잖아요.
0: 그렇죠.
2: 이게 사랑의 표현에서 저는 이제 아낌없이 쓴다라는 것도 좀 포함이 된다고
0: 당연하죠.
2: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에서 이렇게 또 내가 버는 것도 속이면서 네. 나보다 두 배나 더 잘 버는데.
0: 아, 그럼.
2: 심지어 이제 또 돈을 넣는 게
1: 그렇죠.
2: 이게 그냥 뭐 15만 원도 아니에요. 반도 아니고 10만 원이.
1: 그러니까요. 네.
0: 김나영 님이요. 데이트 통장 별로, 징징대고 덜 넣은 거 별로, 거짓말한 거 별로.
1: 그래요.
0: 삼진 아웃이라고 합니다.
1: 저게 거짓말하고 징징댄 게 진짜 별로야.
0: 나도 진짜 그래요.
1: 아니 근데 이게 데이트 통장이 누구 이름으로

0: 강아지 때문에 헤어진 연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제 모습도 솔직히 좀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두부를 보내자니 정말 가족을 잃는 기분이라 너무 괴롭습니다. 두부를 보내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제가 끝까지 이기적이어도 되는 걸까요? 아, 이별보다 더 힘든 강아지 양육권 싸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저희 케인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케인님께는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이별하고 나면은 서로의 그 물건 네. 같은 거를 주고받고 했던 거를 다시 네. 돌려받고 하시나요? 그러셨던 적 있으신가요?
2: 예?
1: 아니죠?
2: 그럴
1: 아,
2: 일이, 그럴
1: 아니, 일이
2: 있을 없죠.
1: 수도 있어요.
2: 아, 그런데 그럴 리는 없죠.
1: 근데 만약에 진짜 비싼 네네. 시계를 네네. 선물해 주셨더라도 그냥 쿨하게
2: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게 똑같지 않아요? 자기 물건을 뭐 누구한테 팔고 하는 거

0: 네, 약간 그거 저 이제 뭐 네. 이혼했는데 자녀가 네?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본다 약간 하는데 봐도 돼 약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는 거 이렇게 보통 이제 미드에서 많이 보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 괜찮으실 것 같은지
0: 안 될 것 같은데요.
1: 그래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강아지도
0: 이게 어떻게 몰라요. 또 추파가 날아갈 수도
1: 그러니까요.
0: 있는 거고
1: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럼요. 네.
1: 솔비 씨는 어떠세요?
2: 저는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서 네. 저는 만약에 그 진짜 강아지를 돌봐줘야 한다고 하면 뭐 이유가 납득이 되면 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0: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1: 네, 저 강아지 키웁니다.
0: 이게 사실 뭐 견주의 입장에서는 절대 네. 못 보내요.
1: 진짜 네. 보내기 싫어요.
0: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1: 네.
0: 헤어졌는데 네. 뭐 이제 뭐 내가 데려간다 하면 일단은 남자분이 내가 일단 여기 먼저 살았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제 강아지예요.
1: 네, 그쵸. 네.
0: 줄 수 없어요.
1: 맞아요.
0: 줄 수가 없고

아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미스터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가 활짝,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자, 혹시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1: 월요일 생방송 월미도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싸이 피처링 슈가의 댓댓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네,
1: 자
0: 좋습니다.
1: 우리 김연아님께서 얼마나 많은 미라클들이 오늘 왔을까요 라고 했는데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픈 스튜디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채팅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0: 네네.
1: 오픈 스튜디오에는 적당한
0: 가족과 우리 어린이와 어린이가 네. 네, 학생과
1: 네.
0: 네 가족도 와 있고 아유 네. 딸이 너무 이뻐갖고 깜짝 놀랐어요. 예, 둘째가

0: 웃으면서
1: 그러니까요.
0: 살 수 있게 되기를 지금도 네. 그렇겠지만 아, 더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예. 우리 인천 앞바다님이 저도 마음은 오픈 스튜디오에 가 있어요라고 네.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예.
1: 자 그렇습니다. 우리 천민지님이 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희한하게 몸이 기억하네요.
0: 이 노래.
1: 우리가 아까 예. 체조하는 거 두근 체조하는
0: 오래,
1: 거
0: 오래 들었잖아요 우리가.
1: 그러니까요. 예.
0: 백은지님 잠 깰 수밖에 없는 미라
1: 예.
0: 라고 했고 또 구일공사님은 예. 형님들 16일 날 결혼 잘 마무리하고 신행 잘 다녀왔습니다. 태국 푸켓 다녀왔습니다.
1: 와우.
0: 나는 발리를 갔다 왔는데
1: 푸켓 다녀왔으면 우리 맹고
0: 예,
1: 우리 또 맹고를 또 많이 그렇습니다. 드시고 왔겠네.
0: 워싱턴 DC에서 오신
1: 예, 우리 미라클님
0: 미라클이 한국에서 망고를 사서 한국에서 망고를 사서 주셨습니다. 예. 본인도 먹으려고 샀다가
1: 예,
0: 야 이거는 당이 너무 오르겠다 싶어서 MC들 주자.

0: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김선정님 파도 소리가 듣고 싶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1: 시원하다.
0: 시원하게 파도 소리 들으십시오. 자, 아우 뭐 오케이 좋습니다. 이분은 성형을 이미 안 해도 되십니다. 이미 성형을 다 하고 오셨어요. 김성형님, 전 더워서
1: 너무 단순합니다.
0: 전 더워서 찬물 한 바가지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하셨거든요. 예, 어이구 우리 4472님도 찬물 한 바가지 부탁하셔가지고 한 바가지씩 해드리고. 자, 0547님, 저는 늘 월요일이 쉬는 날이고 강아지 데리고 집 근처 대형마트 자주 가는데요.
1: 좋으네.
0: 오늘 제가 목적지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

0: 이라고 뭐 또 건네주겠어요.
1: 네. 우리 김현정님 또 이름 들으니까 또 그런 또 가사가 생각나네요. 다 돌려라 회사 다니기 전에 내 모습으로
0: 억지 억지 억지. 네 그렇습니다.
1: 자 예 그리고
0: 아 이거를 그냥 용서한다고?
1: 뭘요? 조PD? 이 정도 용서할 수 있죠. 저 완전 산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 이름이랑 좀 뭐 가 그 맞잖아요 좀.
0: 아 이러면.
1: 자 우리
0: 그 아까 그분
1: 뭐요
0: 내용이 뭐였죠 아까 그
1: 누구요
0: 저기 김현정 씨 그 내용이 뭐였죠
1: 회사 다니는
0: 회사 다니면서 아주 네. 회사에서 네. 방송 못 듣게 한다고
1: 예.
0: 마음에 예. 멍이 안 드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인정이구나
1: 아 형은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산에 가면 안 되죠 자 골든벨 울렸습니다 잠결하면 받으실 다섯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모님, 최세영님, 박영준님, 6547님, 4035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 아, 우리 김현정 씨가 저 가사노바 타이틀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 맞네. 맞습니다. 제가 가사노바라는 타이틀을

0: 우리 김현정 씨 덕분에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어제 밤에도 설거지 잘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1: 또 요 며칠 열심히 오는 이하로 씨가 예. 우리 집에 와서 우렁각시 부탁해요 견디라고.
0: 죄송합니다. 제가
1: 이하로 씨는 방송 좀 안 오고 좀 감이 많이 떨어지실 것 같아요.
0: 저도 저희 집에 저기 서방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우렁각시면 그쪽 서방
1: 신혼부부한테
0: 예.
1: 뭘 자기 집 와서 일을 해달라고.
0: 예,
1: 정신 차려주시고요 하루 씨.
0: 또 아니 또 적당한 또 페이가 있으면 또 가사 할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지. 페이가 있다면야 일로 가지. 라디오도 제끼고 가지.
0: 예.
1: 많이 줘야 돼 그럼.
0: 자, 네. 손영진이 어제 부처님 모신 날에 아이들과 화엄사를 다녀왔어요. 절밥도 먹고 떡도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준 것 같아 뿌듯해요라고 하셨어요.
1: 요즘은 사람들이 또 절에 많이 가니까 밥을 또 주는 것도 좀 힘든 데도 있어서.

0: 오늘 또 어제 또 부처님 오신 날이고 하니까 또 노래 한곡 불러드려야죠.
1: 나?
0: 제가요.
1: 예.
0: 형은 그건 권사님이신데.
1: 아, 예.
0: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이별도
1: 싫어할
0: 묶인
1: 수 있어.
0: 채.
1: 난 진짜 싫어할
0: 여기까지
1: 수 있어. 싫어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0: 뭘 이게 싫어할 수 있어요.
1: 좀 절에 가신 분들이 조금 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예.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1: 왜냐면 좀 조용한 분들이 많이 가잖아.
0: 이 또한 지나가리. 네.
1: 네.
0: 좋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아무튼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우리가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1: 네. 예. 자, 5138님께서 너무 졸린데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네.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재밌는 방송 들을게요.
0: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물 한 바가지 한번 주세요. 아유, 시원하게. 예. 잠 깨시고 일하십시오.
1: 졸린데.
0: 네.
1: 하기사 맞다. 우리도 녹화할 때 막 졸린데.
0: 아이, 그럼요.
1: 억지로 그냥
0: 하는 거지.
1: 눈 뜨고 하는구나. 예. 예.
0: 자.
1: 한동안 제가 막 졸 때는 다른 사람들 졸 때는 존단 소리 못 하는데 저한테 졸면 존단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그랬었어.
0: 뭐라고?
1: 야, 윤정수 씨가 잠만 깨면 시청률 올라간다고. 진짜 기분 나빠. 나 안 잤다고 눈을 크게 떴다고 생각했거든. 엄청 티가 났나 봐.
0: 티 나요. 형. 예전에 저도 세바퀴 같은 데 나가면 스타킹 이런 데 나가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남창이 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0: 아우 졸려가지고 저도 많이 참았어요.
1: 그렇죠.
0: 어떻게든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 보실 때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딱 재밌는 부분만 편집을 딱 해가지고 나오니까 재밌죠. 근데 막 6시간씩 5시간씩 막 이렇게 녹화하다 보면 졸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김민정 통영 가서 전복을 못 먹었어요. 신랑하고 통영 간다고 문자했던 거 기억나서
1: 네, 알아요.
0: 신랑 서산에 떨구고 인천 집 가요. 전복 배달해서 먹어야겠어요.
1: 아니, 뭐 또 배달까지 해서 먹어요.
0: 아유.
1: 예, 전복. 아, 통영 가면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바빴나 보다.
0: 예.
1: 이것저것. 아니, 근데 통영이 먹을 게 많아.
0: 많아요. 그거 안 먹어도.
1: 그거 아니어도. 예. 그래서 이것저것 먹다 보면 놓쳤죠.
0: 예.
1: 다음 기회에 또 맛있게 꼭 배달까지 하지 말고.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1: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0: 좋습니다.
1: 네, 인천 조심히 가시고요, 민정 씨.
0: 네.
1: 자, 저희는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입으로 돌아올 건데.
0: 네.
1: 가비 씨, 우리 DJ.
0: 예, 새로운 DJ죠.
1: 가비 씨가 노래를 솔로 데뷔곡을 냈어요.
0: 오.
1: 브롬 타키.
0: 예.
1: 가비.
0: 브롬 타키.
1: 어디가 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내 얌소. 네 얌체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우 진짜 열받아 열불 터져.

0: 지금은 새벽 6시 35분 여긴 기차역이에요. 고향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가려고 일찍 나왔는데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 정순이가 아직 안 왔어요. 7시 5분 기차인데 본인이 30분 일찍 만나자고 해놓고 왜 안 나타나는 거죠? 아, 저기 왔네요.
1: 남순, 남순아, 아유, 귀가 먹었니?
0: 어, 왔어.
1: 나 왔다. 아, 피곤하다. 야, 아니 지방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아휴 11시에 식을 올리게 뭐냐? 서울 사람들 뭐 죽으란 얘기냐? 진짜 너무 피곤하다. 얼굴 너 왜 이렇게 완전 엉망이냐? 잠 못 잤니?
0: 어? 내 얼굴이 왜?
1: 네 얼굴 한번

0: 제가 냈죠. 결혼식 무사히 보고 뷔페 배불리 먹고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백화점 구경을 갔어요.
1: 맛있다. 이거 확실히 이게 지방이나 백화점이라 먹을 것들도 많이 해놨네. 야, 어머, 야 남순아 이거 시식 좀 해봐라. 야 맛있다. 야, 떡갈비가 맛난다.
0: 그러게? 아이고 나도 하나 사볼까?
1: 그래 그래. 뭐 세 팩에 15,000원이니까 그럼 너 사서 나 한 팩만 줘. 두 개 너 가져가고. 그렇지? 그럼 되겠다. 나도 하나 맛은 봐야 되니까. 여기 언니 이거 떡갈비 주세요. 어머 카드 좀 줘봐. 내가 계산해 올게. 아우 지갑 안 갖고 오니까 너무 불편하다. 아우 씨.
0: 그때 1층 의류 매장 코너에서 스카프 특별 세일을 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구경이나 할까 싶어서 정순이랑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몰려있더라고요.
1: 어머 여기 백화점은 또 이런 걸 또 한꺼번에 시간 정해서 하네. 어머야 어머 스카프 제조 괜찮다. 아 여기서 갑자기 다 팔리나 보다 사람들이. 남순아 이거 좀 봐봐. 이거 내 가방에 이렇게 매면 어때? 예쁠 것 같지? 아 스카프가 집에 많긴 한데 이쁘다 야.
0: 정순이가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옆에 사람이 정순이가 고민하고 있는 스카프를 가져가려고 손을 뻗더라고요. 그 순간
1: 아, 잠깐만요 이거는 말고 다른 거 구경하세요. 이거는 골라놓은 거예요 살라고. 아우 뭐야 이 사람 저 사람 손 다 타고 갖고 와. 계산이요 계산 여기 페이 돼요? 폰에 페이 있으니까 이걸로 계산 좀 해주세요. 여기 있어요 페이. 이거 핸드폰으로
0: 뭐? 네. 야 너 페이 써?
1: 야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금 생각이 났다. 전에 딸내미가 내 폰에 뭐 페이 뭘 등록해줘서 요즘 카드 없어도 이걸로 결제가 되네. 세상 희한하더라고. 좋아졌지? 어쨌든 잠깐만 스카프는 요거 페이로 계산해 주시고요. 네 남순 우리 정산하자. 기차표 네가 예매해 준 거 왕복 10만원 맞지? 지금 내가 계좌이체 해줄게. 10만원 자 잠깐만 네 계좌이체 네 계좌 좀 줘봐. 오케이 됐다. 남순아 기차 따라가자. 가!
0: 야 이 얌체를 봐라. 어? 야 네가 오늘 아침부터 나한테 얼마나 뜯어먹은 줄 알아? 커피에 샌드위치에 편의점에 택시비 왕복에 떡갈비까지 아주 그래놓고 기차표값만 딱 내놓고 퉁을 쳐? 야 이거 완전 사람 아니네. 이거 완전 얌생이네. 야 너 페이 쓸 줄 아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어? 페이 쓸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얻어먹어? 야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내 얌소, 내 얌체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우 열불 터져. 사연에 이어서 우리는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듣고 왔습니다. 주유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야, 이런 또 얌체가.
0: 네,
1: 얌체가.
0: 다른 분들 다 떠나셔도 우리 워싱턴은 예. 분노가 콸콸콸을 직접 보기 위해서
1: 네,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예, 예.
0: 이제 가려고 그러나.
1: 이제 가시는군요. 잘하셨습니다.
0: See you.
1: See you next time.
0: Take care.
1: Take care.
0: 우리
1: Have a
0: 중학생도
1: nice
0: 안녕. 이렇게. 우리 중학생도 계속
1: 중학생
0: 중학생도
1: 있고.
0: 안녕.
1: 오케이.
0: 네.
1: 오, 오케이 좋아요. 예.
0: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열받는
1: 분노.
0: 문자 읽어주시죠.
1: 예. 모르는 계산창님 견디가 부릅니다. 빈대 어떠니? 제 노래에 자꾸 엮지 마십시오. 자, 홍정환님 남의 카드라고 물 쓰듯이 쓰셨네요. 박혜린님 직카드였으면 안 사 먹었을 텐데. 김민정님 남순이한테 바로 계좌 이체해라. 크, 그냥 진짜. 안병수님 고단수의 친구 나쁜 친구. 박성희님 당이 떨어져? 너 때문에 진짜 인류애가 떨어진다 진짜. 김현정님 계좌 이체해라. 으이구 인간아 진짜. 김하정님 너는 진짜 부처님도 화낼 거다. 어? 부처님도 화낼 거야. K8121님 정순이가 봐야 할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유현일님 환불 원정대 센 언니들 다 불러. 5888님 이런 얌체짓은 워싱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짓인데 진짜. 설점식님 꼭 반드시 정산하세요. 버릇됩니다. 류현희님 다음에 만날 때 지갑 가져가지 마세요. 김하정님 야 너는 부처님 오실 때 목탁 대신 너 멘탈부터 두드려야 돼. 박성희님 두 분 연기력부터 효과음까지 콸콸콸 퀄리티가 나날이 높아집니다. 나날이 높아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함께 저희한테 분노해 주셨는데요. 오늘 사이다는요 5888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얌체짓은 워싱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짓인데. 그렇죠. 워싱턴 형님은 가셨지만
0: 가셨어요.
1: 예, 워싱턴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0: 중학생 아직 남아있다고
1: 네.
0: 티를 내네요.
1: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자 우리 분노 쌓이시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0: 자 그리고
1: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네 나왔습니다.
1: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도전 그만하시고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6689님 가족들과 경주 여행 재밌게 하고. 서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이 7시 30분인데 너무 졸려요. 안전운전 할 수 있게 신나는 노래 팡팡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신나는 음악도 들려드리고 물도 한번 뿌려드리고 다 할 텐데요. 졸리시면

0: 모으래요. 아니 그거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 팔 안쪽에 이쪽에 예 여기를 꾹 눌러주면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르면 기분 탓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예, 여러분들 우리 저기 급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은 예, 팔 안쪽 여기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 한수정님 예. 지금 강화도에서 목동 가고 있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0: 와우.
1: 차 많죠? 요즘 그렇게 차가 좀 많아.
0: 그리고 뭐 오늘은 다 어디 외곽 나갔다 들어오시니까.
1: 네.
0: 강화도 거기 그 무슨 다리 건너는 데 있잖아요.
1: 네.
0: 거기 진짜 막히잖아요. 거기 강화도.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판매에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TS푸드,
2: 모유투어 네트워크,
1: 코끼리 베이글,
2: 셀로맥스,
1: 서울사이버대학교,
2: 베스트슬립,
1: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2: 오토링크,
1: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이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집빵님이란 분입니다. 저는 아빠 차 타고 이동 중인데 4시라서 아빠 차 주파수 슬쩍 89.1로 바꿨어요. 잘했어요. 4시에 바꾸지 말고 아침부터 틀어놓고 그 돌리는 그 버튼을 뽑아요. 그럼 혼이 좀 날겠지만 고마워요.
2: 자, 3부.
1: 자, 3부 첫 곡을 맞춰요. 남창희 씨. 자, 이제 3부 첫 곡 어떤 노래 나옵니까? 스타트.
2: 빨리 해야지만 당신과는 천천히.
1: 조남지 사운드.
2: 자, 이 노래 제목
1: 성역기 부를 거면
2: 정답과 오답. 아, 형 시간 없어 빨리 한 거 아니야, 내가. 자,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사이로만 정체 꾸준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동에서 군자교 부근 3차로 차단하고 작업 중인데요. 일대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양방향으로는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이 한강 교량인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3차로에는 여전히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0: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0: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0: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원 해결 들어갈 텐데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이름과 관련된 별명이 있으면 앞으로 더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름에 얽힌 별명 자진납세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때문에 생긴 재밌는 별명 보내주세요. 문자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추로스와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가 뭐 이미 별명을 지어드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예, 거기
2: 네 이렇게 이름을 먼저 얘기해 주시죠.
1: 서윤도님.
2: 거기 서윤도.
1: 자, 미스라드 장학생 최장학님.
2: 뭐 남창희 씨 스타일이죠. 예. 최장학님이라
1: 장문이 들어가는데 단문 문자만 보내시는 장문정님.
2: 장문정님이 단문만 보내다가 많이 뽑혔어요.
1: 네. 네. 자, 어때요? 기억에 딱 남으시죠?
0: 아, 좋습니다. 네.
1: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거니까요. 이름과 네네. 관련된 재밌는 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우리 또 제 아내도 지금은 원진선데 네. 원래는 또 원지선이었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원자연으로 그 사이에 예. M본부 활동을
0: 맞아요. 했는데 네.
2: 별명이 원자바오예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 예. 근데 우리 초현님이 또 그걸 기억하시고 원자바오님은 얼마나 더 산으로 가실까.
1: 그렇죠. 주현 네. 씨 같은 경우는 뭐
0: 저는 그 국민학교 그때 그 제 조충현이다 보니까 아. 조춘. 쌍라이트
1: 조춘.
0: 조춘.
1: 아, 제가 조춘 선배님 제가 네.
0: 기억하시죠?
1: 길 가다가 한번 본 적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1: 예, 차 타는데
0: 조춘
2: 계신가?
1: 조춘 선배님 살아계시죠. 조춘 선배님.
0: 네. 쌍라이트는
1: 예,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아니 조춘 선배님 나 길 가다가 양복 멋있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2: 아, 원래도 거기는 네, 양복 네.
1: 그래서 전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네. 누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네. 조춘 선배님이었어. 차 네. 타고 지나가다만 봤어요. 예. 네. 항상 건강하게
0: 네. 약간 부처님 오신 날에 겸해가지고
1: 저희 항상 네. 예, 늘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쌍라이트 예.
1: 그리고 조춘현 씨는 현충일도 분명 있었을 텐데
0: 현충일
1: 예,
0: 있었습니다.
1: 저희도 100%였었죠.
0: 예, 동작구다 보니까 예, 예, 예. 또 이 동작도 아니겠습니까?
1: 너네는 현충원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겠네요.
0: 현충 예. 식상해 죽겠어.
1: 그렇습니다. 오, 예.
0: 그랬었던.
1: 자,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 조춘 김유행 선배님.
1: 네.
0: 김유행 선배님.
1: 예. 유행이세요 또 이름이?
0: 아, 이름이
2: 이름이 예. 뭐야.
1: 알겠습니다.
0: 조춘 김유행.
1: 예. 네. 자, 아무튼 우리
0: 네, 저도 유행
1: 노래
0: 많이 타고
1: 싶네요. 듣고 온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름에 얽힌 별명 좀 보내 주세요.
0: 네.
1: 자, 보아의 노래입니다. My name.
0: My name.

0: 아, 상구. 예.
1: 예. 그렇군요.
2: 코미디에서도 상구야 있지 않았니?
3: 예, 맞아요.
2: 그죠?
3: 예.
2: 코미디에서
3: 맞아요.
2: 상구야, 넌 잘 모르겠니?
3: 어, 형이 모르겠니?
2: 이거 있었잖아.
3: 안 되겠니?
1: 안 되겠니? 안 되겠니? 맞아, 맞아.
3: 그렇습니다. 저 1부예요. 그건 상구가 아니라.
2: 아, 1부. 예.
1: 아. 아, 한 끗 차이네요.
2: 예. 네. 네.
1: 자, 1495님. 제 남자친구 이름은 이윤석이에요.
2: 이윤석이.
3: 어.
2: 네.
3: 그 아니야, 있어. 그 당시 국민약골 이윤석 개그맨이 네. 유행해서 별명이 국민약골이었대요. 맞아요, 예. 덩치는 3만원 천하장사인데라고. 네.
2: 예. 그렇습니다. 예.
1: 자 그럼
3: 아니
2: 윤석이는 진짜 나랑 친구잖아. 근데 걔 몸이 진짜 특이하긴 해. 근데 왜요? 많이 안 다쳤어 생각보다. 진짜 골골 80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또 아내분이 또 한의사잖아요.
3: 네.
2: 그래서 약 같은 걸 또 많이 잘 쓰는데요.
1: 또 내조를 잘 해주시니까.
2: 또 와이프가 또 유명한 또 목욕탕집 딸입니다.
3: 어,
2: 그 북한산 앞에 유명합니다.
3: 윤정수 씨가 또 남의 집 사정들을 잘하시네요.
2: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기가 처갓집이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3: 네.
2: 또 뭐 그러곤 지나가는 거.
3: 그래요. 예.
1: 네. 자, 이어서 박혜영님은요. 저는 아내 있고 싶은데 이름 때문에 항상 박기예요. 박혜영.
2: 박혜영.
3: 어디야, 박혜영?
2: 박경 씨, 자꾸 먹짓으로.
3: 아, 아니 괜찮은데.
2: 아내형은 괜찮아. 아내형, 아내형도 뭐 안 한다는 얘기.
3: 너 어디야?

0: 아니요, 이름, 어, 너 뭐 이름 뭐니? 구혜원이요. 아이, 그래? 그럼 구구 다니니?
1: 어.
0: 진짜 말도 안 돼.
1: 아, 그래도 몇 년 전이었으면 그... 바로 저기, 구씨라고 불렀겠죠. 예. 구씨 아저씨, 날 추앙해요. 이렇게 했겠지.
0: 그 사람이 구씨야?
1: 예. 나의 해방일지. 예.
0: 알았습니다.
2: 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이름.
1: 날 추앙해요. 남 추앙이. 예.
0: 말 넘어가.
2: 네, 날,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또 볼게요. 강보미님. 예. 저는 강씨라서, 강개토대왕.
0: 엉망이야.
2: 광개토대왕도 그냥 강개토대왕 붙인 거예요. 마 고구려 시대에 태어나면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림처럼 말타고 뒤로 활 쏘면서 사냥했을 거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강개토대왕.
0: 네, 보미 씨가 저는 여자예요. 네, 알겠어요.
1: 예, 이름만 들어도 여자 같은데요.
0: 네, 보미 씨가 하는데.
2: 아, 네. 그렇게 터지 말도 안 되고 또 더 붙인 이런 느낌이죠.
0: 건강하신가 보죠, 튼튼하고.
2: 강정님님.
0: 강정님.
2: 저는 성이 강이라서 강씨 그냥 강씨 했어요. 요런 가, 거죠.
1: 강씨.
2: 강씨.
1: 예. 예, 예. 강씨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지. 예. 나 강씨니까 강씨 강씨 그럼 콩콩 뛰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태어난 시기가 다른 거지. 강정님 씨는 예. 예. 강씨 영화 나올 옛날, 때. 어. 예. 아까 강보미 씨는 예. 좀 최근 이름. 근데 보미 이름도 조금 지나갔지.
1: 보미.
0: 보미.
2: 광개토대왕이 더 옛날 아니야?
0: 아니 그러니까 그.

0: 또 홍정환님,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저는 모든 행동이 빨라서 동해번쩍 서해번쩍에 홍길동 동생 홍길순이라고 불려요.
1: 아, 이거는 뭐 본인 성향이 바빠가지고.
2: 네, 이거 뭐 좋은 별명 같아요. 네.
0: 김장환님, 예, 우리 느껴지나요, 김장환님?
2: 저희는 거꾸로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0: 그래요? 네.
1: 맛있는 김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환장김.
0: 김장환님, 저는 11월이 되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 김장김치 거꾸로 해서 김장 환장 미라에서도 긍디견디가 많이 불려져서 추억 소환되고 좋아요.
2: 그러니까요, 장환님, 우리가 절대 이름을 거꾸로 부르지 않습니다.
0: 김장 환장.
1: 환장김.
0: 환장김.
1: 김 좋아하거든요.
0: 너무 좋아해서. 네.
1: 그 두꺼운 김 뭐지 그거?
2: 곱창김.
1: 곱창김. 예. 너무 좋아해. 그래서 곱창김은 저에게는 환장김이에요.
0: 환장김.
2: 예.
0: 어, 이어서 1201 하나님 이름이 손상인데요. 네. 그래서 학생 때는 뭐 어디가 손상된겨? 이런 놀림 많이 받았어요.
1: 정도 사람이다.
0: 그것도 샌들에게. 어. 이거 창의님 스타일. 그러니까 하셨는데 맞나요?
1: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0: 손상인데 뭐 어디가 손상된겨?
1: 어. 아니 넌 공부도 안 하는 게 머리가 손상된겨? 그런 건 정답 많이 하셨어요.
2: 그러니까
0: 이거 뭐라는겨?
1: 너 어디가 손상된겨? 넌 왜 어제 학교 안 나온겨? 몸이 손상된 게 힘들었어? 그러고 이제
2: 상이 너는 이름이 참 이쁜디 성이 손이려가지고 손상됐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재미없는 선생님도 이런 그렇죠. 개그 하시잖아요.
1: 상이야 네 이름은 내가 아주 상이 1%라 본다.
0: 야 충청도 개그 입이 딱딱 맞네요. 야 너무 재밌네. 자 이어서 정해남님은 어떨까? 정해남.
1: 정해남.
2: 땅끝 말이지 뭐.
0: 그치. 예. 제 이름 들으신 분들은 땅끝 말이로 기억하겠다 하신 분들이

0: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짓다 보면 예. 아니 그런 생각 안 하나? 그러니까
1: 그치,
0: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 내 아이를 해남으로 치면 아니 너무 지역하고 해남아. 똑같잖아. 거기서 살 것 같고 물론 거기서 하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 서울 사람인데 해남 정해남 그렇잖아.
2: 그쵸, 요즘이나 그쵸. 이렇게 정부가 시대니까 해남을 아는 거지요. 옛날이었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0: 차라리 강남. 정강남.
1: 근데 저도 첫째 이름 질 때 저희 부를 때 보면 조아나 조아나 하니까 네. 저 이름 여자이고 하니까 아나? 아나 너무 예쁜데 조아나 어때? 했다가 아유 혼났어요.
0: 조아나.
1: 예. 네, 네. 네.
2: 조아나.
0: 좀 장난 같아요.
1: 근데 아나 아나 모아나도 있고 뭔가 네,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조아나 딱 붙여봤는데
2: 니나 조아나.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1: 야, 0.1초 만에 나오네.
0: 자녀 분들은 아이 이름 지을 때 어르신들이 물론 지어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 좀 생각하셔야
1: 돼요. 야, 0.1초 만에 바로 공격 들어오네요. 아, 니나 네. 좋아하나.
0: 진짜 우리 아내도 원자인일 때 원자바오는 굳 생각 못하니까. 원자바오 쪽님.
1: 네, 네. 어. 자, 그리고 여기서 김대기님. 야,
0: 아, 여기는
1: 초등학교
0: 뭐,
1: 땐 짝대기,
0: 초등학교 땐 짝대기, 막대기,
1: 꼭대기, 뻔대기,
0: 야.
1: 중학교 때 고학년 땐 스탠바이, 영어도 배운다 이거죠, 김대기. 자, 군대에서 5분대기. 와, 힘드셨겠다, 김대기님.
0: 김대기 씨는 또 유명한 기자분 이름이 어,
2: 박대기
0: 기자예요.
1: 네, 박대기 선배. 아. 야, 대기, 스탠바이. 야,
2: 어, 스탠바이 김.
1: 야,
0: 아, 또 조충현 씨는 기자분 이름 된다고 또 바로.
1: 아, 선배.
0: 박대기 선배라고.
1: 아, 선배죠.
2: 아, 선배네.
1: 아, 선배죠. 우리. 아,
2: 예. 눈 맞은 박대기 선배님.
0: 아, 언론인끼리 또 그렇게.
1: 아, 예, 예.
0: 아니,
1: 예.
0: 아니
1: 예.
0: 나한테도 나한테 윤 선배라고 부른 적 한 번도 없어.
1: 형이라고 부르죠. 형아. 형아.
0: 예, 알겠습니다. 예. 언론인 네. 알겠습니다.
1: 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김영애님. 이영애 씨가 산소 같은 여자일 때 저는 탄소 같은 여자가.
2: 뭔 탄소긴 한데 좀 탔다 뭔가 느낌이
1: 아 탄소
0: 저탄소
1: 야 지금 예. 탄소 중립을 지금 막 외치고 그렇죠. 있는데 야 예. 탄소 같은 여자면 야 김영애님
2: 뭐 산소든 탄소든 다 지구에 필요한 겁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지구 없어서는 안 됩니다.
1: 그럼요,
2: 예,
1: 그럼요.
2: 그렇습니다.
0: 이영애 씨도 말이 이영애 씨가 그 산소 같은 여자지 그 잘못하면 산소 그만할게요.
1: 네. 자, 여기서 9784님이요. 영어 전 이름이 박필심이에요. 그래서 박필심. 별명이 박필심? 초등학교 때 연필심이었어요. 와, 아, 필심이 필심 여사님.
0: 예. 연필심. 한문 한문으로 좋을 뜻일 것 같은데.
2: 네. 연필심. 그러니까 연필심이지 무조건.
0: 박필심.
1: 그렇죠.
0: 와, 네. 그럴만하다.
2: 중간 가서 차프심도 한 번씩 나올 거고.
0: 네.
2: 예. 아이고.
0: 안기영님은 예. 영어 이름이 노키오트.
1: 안기영.
0: 안기여워. 안기영 예, 그 많이 귀엽겠네. 네,
2: 좋습니다. 우리 이제는요 4부에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

0: 검색하세요.
1: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무섭죠.
1: 현상금.
2: 야, 김인데 이거 금으로 가서 김이 금으로 가서
1: 현상금.
0: 얼마입니까?
1: 네.
2: 야. 이름 정확히 기억하겠네. 아, 현상금 하고.
0: 어, 그치 그치. 네. 그 친구들끼리
2: 저는
0: 엄청.
2: 네, 어쨌든 얘기했다. 이름은. 예. 기억에 남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2: 네, 그래서 저는 윤정수라는 이름이 되게 좀 밋밋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윤정수는 윤정수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조충현인 조충현 같아라는 이 말이 혹시 이해됩니까? 조충현이 어떤 이미지인지
0: 잘 모르겠죠.
2: 네. 남창희 씨.
1: 네. 어, 저도
2: 남창희. 예. 남창희 같아 그 이미지. 남창희 이미지 본인이 모르겠죠. 그 잘 모르겠더라고.
0: 네.
2: 네. 남창희 씨, 예. 또 무서운 평행이론 하나 얘기해 줄까?
1: 뭐죠?
0: 어떤 거요?
2: 남창희 씨의 별명 뭡니까? 북한 프로 중에
1: 남북의 창?
2: 예. 우리 원자버그가 4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0: 와, 남북의 창.
2: KBS. 예. 아, MBC, MBC.
0: 아, MBC.
2: 엠본부죠? 뭐, KBS인가?
0: KBS요. 남북의 창.
2: 어쨌든
0: 아침에 그 일요일 아침 일찍 하는 거 있어요.
2: 아, 그거를.

0: 보니까 네. 이렇게 벽보 붙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재밌는 이름도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1: 선거인단 중에 예. 선거 다운 예. 분 중에 예.
0: 얼마 전에 예. 그 고기판 씨를 봤거든요. 아 진짜로 고기 먹으러 왔는데 고기판 씨가 딱 입에 이름 붙더라고요. 와 저분은 고기를 많이 드시겠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혹시 그 아내분이 안 계신가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여봉무.
2: 복무 씨예요?
1: 아, 예.

0: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저 1740님. 저는 희귀하거나 특이할 것 없는 한 용종이에요.
1: 용종 제거 안 해야 됩니다. 용종 제거 당하지 마세요.
0: 저 5개 뛰었어요. 5개. 비타민이랑 프로에서 한 5개 뛰었고 내 몸사연 설명서에서 네. 2년인가 3년 했다 3개 뛰었고 어.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갔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2: 어, 예. 다행이네요.
0: 위 장 다 쑤셔봤는데 네. 없어요.
2: 네, 맞아요.
1: 그 용종 떼고 나서 여러분들 또 식사 또 바로.

0: 없다 아니면
1: 라디오에서
0: 싫다.
1: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뭐 노사연 씨다 뭐 이런 거 맞아요.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사연이 예. 없어서.
1: 예. 그런 것처럼 노 씨가 있으면 약간 그럴 수 있었죠.
2: 네. 그렇죠. 또 이경수님은요, 전 거꾸로 하면 순경이라.
1: 아, 순경이네.
2: 늘 친구들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신고해야 한다며 이게 놀리셨나봐요.
1: 네. 야, 순경아.
2: 경수, 순경. 네.
1: 그래요.
0: 8173님은 예. 저는 선심이요. 얘나 지금이나 놀림 받아요.
1: 선심스는 네. 선심이라고 취직할 때 자기소개 이렇게 했습니다.
0: 야, 선심스는 본인도 선심이에요. 놀렸네. 본인도 놀렸네. 안녕하세요. 선심스는 선심입니다.
1: 오,
0: 근데 붙었어요? 떨어졌어?
2: 붙었어. 붙었겠지.
0: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궁금하네. 그렇습니다. 유현일님 네. 제 딸은 예희인데
1: 예희.
0: 아까 장알이 있었죠? 예희인데 친구들이 사귀어서 대답하듯이 예희라고 부른다고 한다.
1: 그렇겠네. 야,
2: 아, 그럴 수 있겠네.
0: 아무 생각 없이 이쁘게 지어줬는데 예희
1: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난 친구들이 많아요. 네. 이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2: 자, 그래서 안계영님, 저는 이름이 안계영인데 앞에 이름 따서 별명이 안개 속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스모그영. 스모그 영이 됐고요.
1: 안개 속에서
0: 야 이거는 진짜 울었어. 믿어지지 않는다. 유유비 씨가 보낸 다른 사람 이름 또. 옆반에 한 마리라는 이름이 있었대.
2: 한 마리.
0: 한 마리. 학교에서 스타였어요. 우리는 몇 마리야라고 장난쳤죠.
2: 한 마리.
0: 몇 마리야 잘 살고 있니? 끝까지 놀리는 거. 근데 유유비 씨도 뭐 제가 보기에는
2: 뭐 유비 무한 같은 느낌.
1: 유비란 예. 이름 이거 이름 아니겠죠. 예. 예.
0: 아, 그래요.
1: 예. 근데 그냥. 닉네임이겠죠. 예.
2: 네.
1: 자.
2: 홍정환님, 우리 엄마 이름이 방자예요. 그 큰애 삼촌이 지어주신 이름이래요. 그래서 향단이는 어디 갔냐라고 놀렸어요.
1: 아유, 또 예. 이렇게 지어주셨냐.
0: 방자, 와, 홍방자?
1: 엄마니까 다른 방자겠죠.
2: 아, 그렇죠.
1: 오만 방자?
0: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니 오방자도 이상하고 만방자도 이상해.
1: 예.
0: 오만방자는 더 이상하고.
1: 예.
2: 아, 잘 놀리시네요 장희 씨가. 아이, 이름 가지고.
1: 잘 놀리지만 안 그러네. 합니다. 저는 원래 잘 안 해요. 예. 자, 아무튼 우리 방자님. 예.
2: 네. 예. 자, 그리고 윤경희님. 전 어렸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윤정삼청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이젠어두,
5: 서진올카,
4: 베스트슬립,
5: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4: 오늘 함께해 주신 미라클 분들, 아름다운 선율 김미선,
5: no.
4: 안지한참 된 안지연,
5: yeah.
4: 홍정환, 이수혁이 남겨시겠죠, 이수진,
5: yeah.
4: 자, 그리고 우리 정... 채널과 다른 정석희,
5: 완전 정석이시죠. 네,
4: 다른 쪽에서 정선이가 있죠.
5: 자,
4: 네, 그리고 많은 미라클 분들, 아름다운 이름들, 재밌는 이름들, 특별하지 않은 이름들 다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고요. 더 가서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도 정체인데요. 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이 한강 교량인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3차로에도 여전히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은 수서에서 탄천 1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 5월 25일 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막 시작했습니다. 오늘 휴일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박병현 씨는 저는 부산에서 딸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중간 지역인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1박 2일 호캉스 하고 유명 빵집 1시간 줄 서서 잔뜩 빵을 산 뒤 이제 서울로 가고 있어요.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함께 빵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 피우려고요. 야, 아주 괜찮은 1박 2일을 보내셨네요. 똑같은 빵이라고 남들은 볼 수 있지만 1시간 줄 서서 그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거야 이러면 왠지 빵 맛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랜덤으로 선물 세트 박병현 씨에게 보내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은 여러분 잘 쉬셨나요? 혹시 일하셨을까요? 월요일 저녁 풍경 이번

0: 신축 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4: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6: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첫인상은 점수로 하자면 0, 0점, 0점에 가깝습니다.

진짜 그런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몇 번은 더 만나보기로.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만남이 거듭될수록 친구의 말이 진심으로 와 닿았던 거다. 투박한 외모 뒤에 숨겨진 다정함과 착한 인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 자주 만나면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도 우리 사귀자는 한마디를 못해 애를 태웠다. 결국 참다 못한 내가 먼저 운을 띄었다. 오빠, 우리 사귀어 볼까요?

0: 왜요? 또 무슨 할 말 있어요?
1: 예, 제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요.
0: 뭔데요? 아,
1: 저기 우리 우리 연
0: 우리 연애하자고요?

조규만 다 줄 거야.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요즘 직장 스트레스로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는데요. 잠은 오는데 누우면 내일 업무 걱정에 잠을 설치곤 합니다. 혹시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김민석 씨가 요즘 겪고 있는 일, 직장 일이 이게 몸이 힘들다기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0: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죠?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4: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흐름 수월합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방향은 구리시계에서 하월곡 사이로만 정체 꾸준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특히 강원권에서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린 5터널부터 상남 3터널까지 16km 가량 밀리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22km 어렵습니다. 더 지나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까지는 10km 가량 정체 꾸준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횡성휴게소에서 새말까지 10km 어렵습니다. 또 여주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

15일 월요일 박명관 씨의 보통날. 홀로 계신 아버지와 함께 안방 장롱을 정리했다. 오래된 이불들을 꺼내다 발견한 낡은 앨범 한 권.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난 몇 초간 말을 잃었다. 하얀 교복 차림에 수줍게 웃고 있는 여고생. 처음엔 어머니인 줄도 몰랐다. 기억 속 엄마는 늘 화장기 없는 얼굴에 파마 머리, 무릎 튀어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으니까. 그 시절 형편이 어려웠던 엄마는 고등학교 진학 대신 가발 공장을 다니셨다. 그때 엄마를 만난 아버지는 못다한 공부를 꼭 다시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입학도 하기 전에 교복부터 맞춰

김찬우 씨, 취업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요즘 서류 넣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아직 23살밖에 안 됐으니 좋은 회사 갈 수 있겠지요? 좀 우울했는데 운동 나오니

0: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Bye.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상상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4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지영 씨, 언니 저는 8살 연하 직장 후배랑 썸만 3년째 타고 있어요. 어제 드디어 을왕리에 데이트 다녀왔어요. 간식이랑 이것저것 사들고 집 앞으로 왔더라고요. 밤바다 보러 가자고. 아직도 너무너무 설레서 눈만 감으면 생각이 막 나요. 고백해주라 제발.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사연을 저한테 보낼 게 아니라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야, 참 그분 참 사람에 대할 줄 모르는 분이네요. 아유, 차라리 잘 됐어요.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서 만나다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렇게 편견이 심해.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뭐 혈액형 이런 거 너무 맹신해. 어머, 이 사람 진짜 어떡하지? 아유, 계속 만나? 말아 하는 것보다 그냥 첫날에 그렇게 된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유, 김혜주 씨, 좋은 사람 만나요. 반년 아니라 뭐 얼마가 걸리더라도. 그리고 원래 소개팅은요, 한 번에 막 쉬다가 한 번에 잘 되고 그러지 않고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 한 세 건 중에 한 건 잘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속 부탁해봐요.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지 말고 친구들한테 소개팅 부탁이나 해봐요. 에? 독신 여성 세트 김혜주 씨에게 보내드립니다.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0: 원슈타인, 이어서 러브 프라이머리였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하이엠 솔루텍 제공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공부하다가 쉬고 싶을 때,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그때 들으면 딱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들으러 올 거죠.
0: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로탄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 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피곤하다, 힘들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월요일이 빨간 날이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를 느긋하게 시작해서 마음도 너그럽고요. 에너지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오랜만에 참 반가웠던 월요일.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로또 보내신 거고 그만큼 또 우리 내일 화요병 없잖아요. 내일 화요병 있는 분들 지금 여기 가득가득하거든요. 꾸물냥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지

듣고 계십니다. 7564님, 맞아요. 오늘 월요일 평소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오전 7시에 아차산 등산했어요. 낮은 산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웠답니다. 내려와서 샌드위치 사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쉬는 날에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가셨다고요? 진짜 멋지고 대단하시다. 오늘 그리고 내려와서 너무 과하게 안 드셔서 아마 다이어트도 되셨을 겁니다.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9025님은 벌써 다음 주가 6월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조카 뽀시래기들이랑 바깥 바람 쐬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저희 조카가 잠자리도 잘 잡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잠자리도 그렇고 막 개구리도 그렇고. 근데 이게 크면서 약간 무서워지는 이상한 마법이 있어요. 잠자리가 벌써 있다니. 어머, 진짜 잘 잡네. 잠자리 너무 이렇게 날개 세게 잡으면 또 아프니까 잘 잡고 나와주셨죠?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온앤오프의 프리백.

걱정돼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빵은 초코 가나슈 케이크예요. 사연 만나볼게요. 9834님, 정디 오늘도 어김없이 연휴에도 열심히 일하고 정디 방송 시간에 투잡을 하고 있는 열생러입니다. 내일 드디어 쉬는 날이라 집에서만 있을 생각이에요. 정디가 주는 초코 가나슈 케이크 먹으면서 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투잡

이제야 조용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휴게소 못 지나치죠? 아 귀여워. 진짜 둘 다 초등학생인가? 둘 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고 있긴 한데 이때는 계속 먹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생 때까지 그냥 공허한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간식 먹고 그리고 집에 빵 엄청 큰 거 이렇게 사놓고 계속 잘라가지고 그냥 주워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오늘 운전도 조심히 하시고 집에 다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코 가나쇼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2226님, 친정엄마랑 애들이랑 3대가 생태원에 놀러 갔다 왔어요. 지나가는 분께 사진 부탁했는데요. 그분 손가락이 사진에 다 나왔어요. 어머, 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우리 요즘 그 사진 찍어달라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찍어주시는데 많이 더우셨나 보다, 오늘. 햇살이 너무 세가지고 더우셨나 봐. 아쉽다. 너무 더운데 또 나갔다 오셨으니까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6547님, 저는 오늘 부모님이랑 아이스링크장에 다녀왔어요.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서 좀 추웠는데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서 좋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스링크장 가면 추워요. 그 얇은 경량 패딩 같은 거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더워질 때쯤 아이스링크장 가는 것도 되게 감성 있다, 그쵸?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701님, 무계획 친구들과 즉흥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주 펜션에 방 잡고 고기도 구워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다들 올 한해도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즉흥 여행이면 막 어제쯤 연락해가지고 야 내일 빨간 날인데 야 놀러 갈래? 이렇게 가지고 바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가야 또 막 우스스 막 좋은 얘기도 막 나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되게 행복감을 또 많이 느끼기도 하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는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로 진행됩니다. 과연 어떤 코너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산들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

0: 내 말은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1: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남들이 열광하는 건 관심이 덜 생겨서 유행에 세 발짝 정도 늦는다. 그러던 내가 지난주에야 그 유명한 두종굴을 먹었다. 먹어본 소감은 Heaven. 쫀득쫀득.

근데 이제 두쫑쿠는 익숙한 맛이랄 게 없고 그냥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그 맛을 아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5875님, 쩡디 일기인가요? 해주셨는데 미정님 일기를 지금 읽어드렸고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 하루에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0685님, 오, 새 코너 반갑네요. 반가워.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새 코너 너무 반갑고 이거를 어떻게 더 재밌게 좀 간드러지게 잘 해봐야 되나? 그런 책임감이 생긴달까? 저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6065님, 새벽 5시에 나와서 지금 퇴근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스스로에게 토닥토닥해봐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진짜 이런 일기도 일기예요,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셨으면 지금 졸리실 텐데 10시까지만 들으시고 10시에 바로 취침하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소나기처럼 울컥했던 날, 하루 종일 흐렸던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날까지 여러분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오늘 하루는 무슨 하루였을까? 저는 맑은 하루였어요. 맑은 하루. 막 엄청 막 쨍쨍한 막 햇빛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딱 기분 좋은 맑은 하루였답니다. 오늘 영어 레슨 하고 왔거든요. 라디오 전에 저번 주에 못해가지고 영어 레슨 하면서 같이 쌤이랑 이제 영어로 제 퍼플노트 앨범에 대해서 토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다비치의 타임캡슐 들어볼 건데 이 곡이랑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 후보곡 중에 제가 정픽을 하나 골라볼 거거든요. 다비치의 타임캡슐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쩡픽에 선정되신 정효민님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 주에 여행 가거든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합니다.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적재의 사랑한대.

0: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0: 항상 오랜만에
1: 그죠? 진짜 오랜만이죠. 네, 진짜. 나영이부터 인사할까요?
2: 네, 안녕하세요. IOI 리더 임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아, 전 별디 인사해요.
0: 별디.
4: 네, 안녕하세요. 연정입니다.
0: 어머, 반가워요. 세 분 또 함께 해주셨고. 네. 6903님, 올해 최고의 선물 같아요.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하는 네, 요즘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0: 진짜 네. 무대 봤는데 너무 예뻐요.
1: 아, 진짜요?
0: 반짝반짝하고, 각자가 너무 다 잘 보이고.
1: 너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0: 이창열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청아가.
4: 네, 이창열님께서 IOI 나영 청아 연정 보고 싶었어요. 유유.
2: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0: 진짜 얼마나 진짜요. 보고 싶으셨을까. 네. 그래서 막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콘텐츠도 많이 찍었고. 네,
1: 이게 정말 굶주린 만큼 이번에 배불리 팬분들을 꽉꽉 배불리 채워드리자 해서 아직 오늘도 찍고 왔어요.
4: 근데 네. 오늘 주제가 뭐 찍었어?
2: 전 챌린지.
4: 아, 챌린지. 저도 오늘 챌린지 찍기는 했는데 저는 근데 많다라고 느끼시는 것 자체가 너무 다행인 것 같은 게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아, 우리가 더 나가고 싶은데 좀 어레인지가 안 된 것들도 좀 많아요.
0: 그렇죠, 당연하죠.
4: 네, 너무 급하게 준비한 만큼. 근데 그래도 이제 아, 컨텐츠가 쏟아진다 좋다 해주셔서 맞아. 정말 다행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막 너무 반갑더라고요. 7654님 문자 나영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0: 되나요?
1: 저희 아무래도 열심히 쉬지 않고 찍고 있습니다.
2: 지금도 열심히 생산하고 왔습니다.
3: 생산 열심히 해야죠. 또 쉬운 버전도 나오고 있다고.
4: 그렇죠. 저랑 연정이랑 이제 유정이랑 그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쌩얼이랑 유정이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만든 이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좀 더 쉽게 챌린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0: 저희가 다양한 분들과 찍기 위해서 춤을 못 추시는 분들 버전, 그 다음에 춤이 약한 사람들 버전, 그 다음에 춤을 잘 추시는 버전
2: 다 나눠서
0: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해도 이게 다 할 수 있게끔
4: 부담스럽지 않게끔.
3: 근데 춤을 또 못 춘다고 하니까 갑자기 춤 잘 추는 버전 하고 싶잖아요.
4: 아니 좀 귀여운 거 좀 상큼상큼
3: 버전.
4: 너 완전 귀여우시니까 상큼으로 귀여움이 버전으로.
3: 저도 한 세 가지 중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네. 케미?
1: 우리의 케미?
2: 우리의 케미?
1: 우리의 케미 뭘까요? 그 팬분들이 아실라나? 저희는 네. 저희의 케미를 잘 모르겠어요.
0: 팬들이 약간 깨알로 찾는 재미가 있긴 한데
3: 우리는 그냥 맏언니 느낌일 것 같아요.

0: Look, yeah. 일단 앨범 낸 소감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다섯 글자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어렵죠?
1: 저 먼저 할까요?
0: 네, 연정님.
1: 매일 꿈 같아. 저희 요즘 진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게 꿈인가 맞아.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보내가지고 진짜 꿈 같아요. 사실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반응이 지금 와가지고 진짜 꿈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0: 맞아. 청아는요?
2: 생각도 못함.
0: 진짜 생각도 못해.
2: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뭐 팬분들은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반갑다 하는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울먹이실 정도로 막 10년을 진짜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0: 같아요. 그렇죠. 또 시간이 또 길었으니까. 네,
2: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체감하기에는 네, 체감할 거라고
0: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나영님은요?
3: 나도 꿈 같아. 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멜론 차트 저희가 예, 너무 네. 높은 그걸 받아서 또 단톡에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는데 저 막 울면서
0: 울었어요?
3: 또 울려고.
0: 오늘 어떻게 눈물
2: 아니,
0: 나?
2: 제가 또 나영이 기억나는 울컥도
1: 아직 초반이야, 자기야.
2: 아니, 저희가 다 이래요. 요즘에 좀 약간 그 세포들이 좀 이상하게.
0: F로 많이 올라왔구나.
2: 지금 참아온 세월이 좀 많아서 그런지. 근데 그 나영이가 인이어를 꼈는데.

0: 됐고 사실 이거는 정말 저희 만족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고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라 결과가 어떻든 그냥 이게 성사가 되고 쉽지 않은 프로젝트를 해낸 거에 우리 만족하자라고 시작했는데 나와보니까 너무 많이 기다렸다 해주시고 막 사랑해주시고 여기저기서 저희 노래가 막 들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솔직히 10년 만에 활동하면은 뭐 기다려주시는 팬분들도 있겠지만 10년이 너무 큰 세월이니까 아예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도 있는 기간인데 정말 많이 기다렸다고 해주시고
1: 맞아.
0: 네, 또 엄청 어리신 팬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알지 하는 분들까지도 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2: 완전 아기 때 보고 막 지금 네. 중학생 됐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만큼 어렸는데 지금 그때는 팬사도 저희가 저

0: 연습파트
1: 미치겠어
2: 연습
1: 너무 예뻐
2: 연습실에서도 저희 되게 즐기면서 하는 파트예요.
3: 다들 진짜 꿀 떨어진 눈으로
0: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저희가 봐도 예뻐가지고
3: 얘가 우리 멤버라니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요.
1: 어떻게 어쩜 저렇게
0: 어쩜 예쁘지 반짝이지
3: 이러면서 맞아 맞아. 0447님은 저도 영상 챙겨봤었는데 팬들이 엄청 크게 응원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
2: 너무 귀여워.
3: 아니 맞아 꽃기호라는 구호가 있던데 거기는 뭐예요?
0: 아 그 저희 가사 중에 In the till the morning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네 가 있어요. 근데 아침이 밝았으니까 꽃기호
3: 그렇구나.
1: 근데 소미 이거 소미가 만든 거예요. 원래 네,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소미가 딱 보더니만 아 너무 우리 평범하다.
3: 맞아.
1: 우리 하면서 소미가 이렇게 막 했는데 빵빵도 있고 저희
2: 근데 그런 응원 소리 덕분에 더 너무 힘이 나는 거 같아요.
1: 긴장도 풀리고
3: 긴장 풀리고 맞아 맞아. 진짜 소미 너무 진짜 귀엽다.
0: 기생이에요.
3: 진짜.
0: 진짜.
3: 이지민님 팬싸는 재밌게 하셨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네.
3: 이게 또 다 같이 하는 팬싸 또 느낌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아, 너무 다르다.
3: 너무 다르다.
1: 그리고 영통 팬싸랑 대면 팬싸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3: 다르죠.
1: 근데 대면 팬싸를 진짜 오랜만에 너무 했거든요.
3: 그쵸, 그쵸.
1: 근데 아 진짜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지고 막 끝나고 무대도 보여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3: 맞아.
2: 네. 그리고 그 저는 이게 그 기억이 되나봐요. 이렇게 딱 앉는 순간 팬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10년 전에 오셨죠? 기억하세요? 이런 팬분이 진짜? 저는 많았거든요.
3: 얼굴이 기억나는구나.
2: 그리고 저는 프리스틴 때 오셨던 마지막 그게 마지막인지 몰랐는데 막 이렇게 오셨던 분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되게 감동적이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여줘서 너무 고맙고 20년 뒤든 30년 뒤든 오고 싶을 때 언제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4: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3: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4: 아니요
3: 아 쉬시라니까요
4: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3: 아 그래요?
4: 파이팅입니다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최효정의 비밀 정원, 다시 돌아오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 멋진 그룹이죠. IOI의 청아, 연정, 나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훈님, 노래 갑자기 중독성 있고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 약간 이게 저는 밈이 될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에 부른 노래가 있고 막 길을 잃었다 이런 것처럼 저 갑자기 막 진짜 뭐 갑자기 할 때
2: 그게 저희의 노림을 노림수예요. 이게 벚꽃 할 때는 그 봄바람이 네. 날리는 그거 나오듯이 약간 갑자기란 말을 하면 무조건 저희 노래가 생각나게끔 하자.
1: 맞아. 해서 진짜 너무 생각나고 너무 맴돌고 이 노래 너무 약간 계속 부르게 되는 노래 알죠? 안 끝나는 노래.
2: 그리고 이러시는 분들 Because I'm happy 나나나나 Because I'm happy처럼 갑자기 갑자기
1: 맞아.
2: 약간 그런 맛이 또 있죠.
1: 그래서 한창 우리 볼륨 팀에서 그 갑자기를 계속 따라 불러가지고 한번 누가 시작했어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2: 엄청 연락 많이 받아요. 갑자기가 머릿속에서 안 빠진다고.
1: 맞아, 맞아. 안 빠져 진짜. 이거 수능 금지곡이야. 네. SH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나영님.
3: 네, 이 노래 쇼츠 영상도 많이 뜨고요. 모 야구 선수분 언급이 돼가지고 더 화제가 됐습니다.
1: 이게 맞아요. 진짜 웃겼던 게 저희 볼륨팀에서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우리 피디님이 이걸 찾아낸 거야. 야구 선수님 그 응원송이랑 응원송이. 딱 맞는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로고송으로 한번 쓰고 싶거든요. 네. 세 분 한번 같이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부분.
4: 하나 둘 셋 넷.

0: 이게 전소미 씨가 작사 작곡 네. 참여한 곡이고
1: 맞습니다. 저희를 위해 저희만을 위해 만든 아이오아이를 뇌절하는 곡이죠.
0: 네네네. 너무 좋다. 너무 멋지다 진짜. 네네네.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쯤이었나요?
1: 올해 1월. 1월쯤.

0: 제가 이렇게 되게 모티브로 해서 그, 거기도 이제 시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다른 시공에서 만나도 서로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영감을 많이 받아서 콘서트 피날레에 춤 없이 우리가 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놀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
1: 뭘 자꾸 10년 내내 뭘 던지면서 그러네. 부르고 싶대.
0: 콘서트는 아무래도 뭘 던져줘야 돼.
1: 그 맛이
0: 던지면서 부르고
1: 앵콜 맛이 10년 내내 노래를 불렀다 이거를 진짜.
0: 그래서 이제 딱 그냥 저는 좀 쉬웠어요 오히려 노래가. 와. 나는 이, 너무 확실하니까 네. 하고 싶은 게
2: 진짜 눈물 나겠다.
1: 진짜
0: 맞아요. 가사가 딱 저희의 그런 얘기를 다 담고 있어서
3: 이스터에그 같은 게 좀 많이 숨어져 있어요. 처음에 도연이 파트에 시계를 보면 5시 4분을 가르켜 저희가 5월 4일 날 데뷔를 했었고 그래서 시계를 봐도 우리가 생각이 나고 그쵸. 뭐 이런
0: 뭐 웃음이 나와 16처럼을 소미 파트로 했는데 소미 16대 16살이었고
2: 네. 너무 잘 썼다.
3: 되게 이스터에그가 많아요.
2: 데뷔 날짜가 5월 4일이니까 딱 네. 그렇게 쓰셨고 아니 제가 저도 콘서트 때 이런 얘기한 적 있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같은 멤버들과 똑같이 오마이걸로 난 데뷔를 할 거다 하면서 엄청 울었던 날이 있어. 그런 거잖아.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땐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 덕에 지금의 내가 있었고 우리가 있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서 네.
2: 완전 완전. 그럼 작곡가로서 보셨을 때 이 노래 좀 잘 살린 멤버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아유 다 잘 살렸죠 뭘.
2: 디렉을 그럼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3: 네.
2: 연정이가
3: 네. 연정이 디렉은 한번 제가 봤어요.
2: 어?
1: 연정이 노래인데
0: 저 이제 제 파트 제 이 노래의 제 파트 부를 때
2: 거기는 천하가 좀 봐줬고
0: 네, 영어 발음이랑 이런 거라 해서
2: 디렉분은 연정이는 어때요?
3: 나 잘 봐요.
1: 되게
3: 잘 봐요.
0: 그 노래를 아무래도 이제 제가 포지션이 보컬이니까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 거를 조금 더 추상적이지 않게 좀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여기를 뭐 찍어라.
0: 여긴 이렇게 불러. 뭐 코에 걸어봐라.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 불러봐라.
3: 근데 그런 게 또 이게 연정이가 코에 걸고 뭐 이렇게 불러봐라 얘가 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는 그냥 코에 뭘 걸어?
0: 그래서
3: 뭘 자꾸 걸어?
0: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든 멤버들은 좀 그냥 이렇게 뭐 팔자리 그리면서 불러볼래?
2: 직관적으로
1: 맞아 쉽게 좀 설명을
0: 해줬었던 것 같아요.
2: 이게 또 설명하는 거랑 또 잘하는 거랑 또 다른 영역인데 잘하네 그거를.
0: 재밌었어요 근데.
2: 그러네. 네. 그럼 다음은요 5번째 트랙 들어볼 건데 그때 우리 지금입니다.
1: 내 눈물

0: 이 곡은 또 청아 씨가 만들었는데 눈물 네. 나게 다 만들었네 노래를.
1: 그죠?
0: 무슨 일이야 또. 아,
2: 이 그때 우리 지금은 제가 몇 년 전에 써뒀던 저희가 몇 번이고 만나려고 했었다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만들었었던 곡이고 그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오르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0: 이 곡은 진영 씨가 10년 전에 작곡한 미발표 곡이었죠.
1: 네, 저희만 설명을 듣고 좀 해주세요.
2: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한창 할 때 그때 프로젝트로 활동을 할 때 진영 선배님이 저희한테 주신 곡인데 아쉽게 발매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희는 이거를 저희만 숨겨두고 계속 듣고 있었죠. 그랬다가 이번에 10주년 취지에 맞춰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 10주년이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발표했던 곡을 내면 너무 의미에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진영 선배님한테 바로 이제 연락해서 와, 네. 저희가 이런데 될까 했는데 너무 흔쾌히
1: 그렇지.
2: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3: 중간중간에 또 채은이랑 진영 선배님이랑 드라마도 같이 찍고 했어서 맞다, 맞다. 인연이 좀 더 저희보다 몇 번 더 있는데 다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채은이도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항상 오빠는 이거 너네 곡이야 언제든 이렇게 흔쾌히 좀 말씀을 해주셨다고도 들어가지고
2: 다른 곳에 안 주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안 나온 곡이니까 다른 데 주실 수 있는데 이 곡은 저희만을 위해서 쓰는 곡이라고 맞아. 너희가 아니면 의미가 감사하죠. 없다 해서
3: 와
2: 대단하다. 이번에 대해서
3: 가장 깊게. 의미 있는 건 저희 11명의 목소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4: 그래서
3: 같아요.
4: 그래서 성공개로
3: 네네
2: 재녹음도 안 하고 목소리 다 얘기때 그대로예요.
0: 아,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10년 네. 전 목소리를 그대로 쓴 게
4: 그래서 네. 그게 딱 5월 4일에 타임캡슐 여는 느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0: 너무 소름돋아. 네. 지금 이 노래 부르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윤정님?
2: 느낌이... 저 울 것 같냐고요?
0: 아니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2: 이 노래 부르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노래가 너무 밝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슬픈데 우리 슬픈데 이래서 안 그랬던 건데 지금 들으면 너무 슬퍼요.
0: 근데 밝아서 슬퍼.
2: 울 것 같냐고요? 할 때 이제 자존심 상해 혹시? 유일하게 안 온 멤버라서
0: 아니 왜냐면 요즘 내가 내가 시달리고 있어.
2: 아 죽음이야?
0: 여러 곳에 시달리고 언제 울
4: 언제 울까?
0: 언제 울까? 울고 안 울어서
2: 되게 기다리고 있어. 저 울 것 같냐고요? 발끈해가지고
0: 아이고
4: 그 가사가 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2: 이제 이해가 돼요.
0: 네. 아 그러니까 더 슬픈 거야.
2: 그때는 몰랐어.
3: 너무 웃으면 안녕?
2: 맞아. 웃으면 안녕을 어떻게 해? 막 이랬는데 맞아. 지금은 너무 슬퍼요.
0: 그때 너무 애기였잖아. 연정이 너무 애기였어. 18살이었잖아. 5480님은 멤버분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있으세요? 궁금해요.
2: 빨래요.
4: 저 있어요.
0: 뭐요?
2: 자려고 누웠는데
0: 장난이야.
2: 어느 순간 언제부턴가 내가 진짜 자주 입은 옷이 갑자기 안 보일 적 있지 않아요?
0: 나 있어!
2: 안 입는 옷도 아니야. 내가 정말 좋아하고 되게 자주 입었던 옷이 딱 누웠는데 그거 요즘 어디 갔지? 해서 옷방 다 뒤지고 패션쇼 갑자기 그러니까
0: 있어,
2: 막
0: 있어.
2: 진짜
0: 가끔 있어.
2: 애착바지인데 어느 순간 빨래통에도 없는데 여기도 어디 갔지? 이렇게 돼가지고 나만 그래요? 다들 있죠?
0: 있어요.
4: 그 밤중에
0: 근데 그 밤중에 옷장을 다
2: 근데 그거
0: 봐요?
2: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면 잠이 안 와서 일단 찾아서 그 내 눈으로 봐야 이제 심리단정이 돼.
0: 맞아
2: 아직도 못 찾은 레깅스가 있거든요.
0: 그거 뭐 어디에 뭐 뒤에 넘어가 있을걸요? 옷장 뒤에
2: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자주 입는 레깅스인데
0: 그렇구나. 결국 못 찾았네.
3: 그놈의 레깅스.
0: 그러네. 청아님은 없어요? 자려고 전에?

0: 님 콘서트가 너무 기대되어 해주셨는데 스포도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금, 토, 일, 3일간 너무 멋지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0: 어머 너무너무 멋진 곳에서 하네. 어머. 그러면은 막 스포 해줄 거 있어요? 좀 이거는 기대해라.
1: 저희가 픽미를 3일 다 다른 버전의 어떤 느낌으로 합니다. 그
0: 그래?
1: 무대
0: 그래?
1: 그거를 이제 그 연출을
0: 오~
1: 네 그래서 3일 다 오셔야 돼요.
2: 언니 몰라요?
3: 나 이따 물어볼게.
0: 나 뭔지 약간 근데 살짝 알 것 같은데 이따 물어볼게요. 너무 재밌겠다. 꼭 오셔서 보시고요.
1: 네네.
0: 저희가 지금 다 얘기를 맞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2: 가야 될 시간이
0: 가야 할 시간이에요.
2: 와우.
0: 오늘
3: 진짜 시간 나, 너무 빠르지.
2: 그러니까. 너무 빨라.
0: 나영님 오늘 어떠셨어요?
4: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당황했고요. 그리고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0: 네, 또 놀러 오세요.
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별디랑 연정님은요?
2: 네. 저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언니랑 이렇게 또 수다 떨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제일 애정하는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0: 알죠.
2: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0: 고마워요. 연정이도.
1: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볼륨 와서 재밌는 얘기 가득가득하고 또 언니도 오랜만에 보고 언니 볼 때마다 너무 해맑게 반겨줘가지고
4: 진짜
1: 너무 기분이 너무 좋게 오늘 재밌게 하다 간 것 같아요. 저희 아이오아이 남은 활동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아이오아이 콘서트 많이 많이 가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5: 감사합니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0: 카페페 주문
9: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0: 카페페 주문
1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가영님은 이제 내일이 좀더 힘드실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으쌰으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힘들이기 위해서 우리 셋사 가영님께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슈퍼토끼님, 요즘 신조어 어려워요. 통은 치통, 두통, 복통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통통 튀는 한혜님 잘생겼어요 라고 하셨고, 아주 우리 슈퍼토끼님 오시자마자 슈퍼라임으로 저를 칭찬해주고 계시고, 이런 맹목적인 칭찬이면 새싹일 확률이 높죠. 역시나 우리 슈퍼토끼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릴게요. 최소라님, 저는 너무 많이 먹어통. 어제 오늘 고기 파티였어요.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내일부터 열심히 다이어트 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아, 뭐 주말에는 괜찮습니다. 주말에 먹으면 살이 덜 찐대요. 근거 없는 말 갑작스럽게 투쳐. 주말은 괜찮습니다. 우리 평일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주말에 풀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조금 먹고 평일에 좀 많이 참았잖아요. 괜찮습니다. 월요일 일하면 다 빠집니다. 우리 소라님까지 해서 이분들 포함해서 20분께 소프트 아이스크림 쿠폰 쏘아쿠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심심한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월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각종 통증을 달래주는 치료제, 영양제, 한키라의 말랑뿌용 붕방갱얼지 AB6IX 전웅씨와 희한해 함께합니다. 다채롭게 희한한 사연들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하정선님, 저는 101고 보다가 생각지 못한 샴디 등장에 무지 반갑더라고요. 크크 라고 하셨고요. 아, 아마 그 우리 지성 씨 브이로그가 제가 잠깐 찍은 게 나갔나? 저는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저의 목요일 일본 친구죠. 우리 윤지성 씨. 항상 이제 볼륨을 끝나고 우리 지성 씨 퇴근할 때 저는 이제 출근할 때 만나가지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우리 목요일 1분 친구. 그게 또 방송에 나갔다니 좋습니다. 저도 그 101고 TV 하면은 그래도 종종 챙겨보는데 제가 또 나왔다니까 괜히 좋네요. 우리 지성 씨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전소영 소피아님. 부산 사람인데요. 공연 보러 서울 와서 오늘 하루 신나게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전시회 보고 야무지게 2만보 채우고 부산 가는 기차예요. 오늘 생방이시라니 화이팅입니다. 발바닥 불나요 유유라고 하셨고요. 와,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국중박 가서 다 구경하고 2만보 채우고 이제 돌아가는 기차. 진짜 하루를 꽉 채우신 것 같은데 발바닥이 조금 피로하시겠지만 또 하루를 꽉 채웠으니까 뭐 너무 좀 든든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에 가면은 잠 잘 올 겁니다. 우리 전소영 소피아님도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호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저도 늦게 그 기차 타고 그 부산역 갈 때가 많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집에 갈 때 택시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우리 소영님 좀 잘 잡으시길 바라면서 지난주 한키라에서 라이브로 들려주신 곡입니다. 윤사나의 IDK미에 이어서 르세라핌 분팔라까지 듣고 한 해 만에 대체 유일에도 쉬지 않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근데 싶은 마음에 슬쩍 훔쳐보고 싶은 거 너무나 이해하지만 그거 엄연히 사생활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심지어 부부의 날이 4일 지난 이 시점에 무조건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아마 그 이혼 숙려 캠프 이호선 교수님도 저랑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결제는요. 만에 아내의 일기장 몰래 훔쳐보지 마시고 P to the R to the I 버시 프라이버시 지켜주세요.

동방신기 허그 듣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중학생 때 나온 노래라는 거 말씀드리고 하늘만에 오늘은 9026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아내의 일기장 훔쳐볼까 말까 결제해드렸는데요. 아유 일기장은 뭐 웬만하면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봐서 뭐 할 거예요. 봐서 뭐 그 불만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나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어서 그 봐서 뭐 할 겁니까? 뭐 나에 대한 칭찬 있으면 뭐 기분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일기장이라는 거는 내가 좀 일상생활에서는 좀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내가 좀 정돈하고 싶은 마음들을 좀 이렇게 다 내려놓고 또 솔직하게 적는 일기장인데 그거를 괜히 봐가지고 또 봐서 뭐 그걸 또 공유할 수도 없잖아. 나 일기장 몰래 봤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굳이 그런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단호한 결제 좀 내려봤고요. 권수경님 헐 무조건 참아야죠. 왜 그걸 훔쳐보나요. 부부라도 지킬 건 지켜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그쵸. 부부는 뭐 제가 결혼해보진 않았지만 이해관계라 이해관계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배려와 이해해주시는 부부관계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수경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터뜨려 샴페인 포토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장유경님 사연 내용에 비해 샴디 노래가 너무 감미로워요 라고 하셨고 정유미님께서도 샴디 이 노래 은근 잘 어울리시는데요 커버 가자 리메이크 가자 라고 하셨는데 참 제가 또 중학교 때 나온 노래라 좀 익숙한 노래이기도 한데 아, 제가 다 좋은데 못 부르는 가사가 몇 개 좀 있어요 걸려요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뭐 이런 류의 가사 있잖아요 고양이가 되기엔 너무 컸습니다 뭐 가사가 너의 자이언트 고양이가 되고 싶어 뭐 이 정도면 제가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네가 주는 맛있는 우유와 부드러움 뭐 이런 거는 뭐 사기라니 피디님 사기라니요 무슨 말씀하시 고양 사기라는 말씀을 하시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한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전웅의 어제와 닮은 오늘이 생각보다 따뜻하니까 듣고요. 한키라 선정 이호선 교수님만큼 말 잘하는 아이돌 1위입니다. AB6IX 전웅 씨와 희한해로 돌아올게요.

0: 청취자 박동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친한 동생이 30대인데 저도 안 쓰는 올드한 단어를 자주 써요. 현찰, 혁디, 난닝구, 가세 등등 이런 말 쓸 때마다 저희 할머니 생각납니다.
0: 내가 이렇다 혹은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다 제보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아니 진짜 왜 저래 싶은 이상한 취향,
0: 아니 솔직히 살면서 처음 봤다 싶은 독특한 사람,
1: 아니 근데 싫어요 싶은 미스터리한 상황
0: 모두 우대합니다.
1: 희한해.
0: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키라 선정 이호선 교수님만큼 말 잘하는 아이돌 1위, 주말 동안 콘서트를 멋지게 하고 오우. 돌아온 붕방 앵걸지죠. AB6IX 전웅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AB6IX 웅입니다.
0: 야, 어제 야. 콘서트가 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여운이 아직까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은 좀 잘 잤어요?
1: 잠 너무 잘 잤나. 그냥 쓰러져서 저희 또 이제 회식을 또 했었잖아요.
0: 맞아요. 끝나고 이제 콘서트 뒤풀이. 네. 뒤풀이를 좀 해서 저도 어제 참석을 해가지고.
1: 맞아요. 같이 맛있는 거 좀 먹었는데. 또 와주셨어요.
0: 네.
1: 또.
0: 네. 아유 또. 감동의 또 회식이었습니다. 에. 또 제가 콘서트를 이제 사정상 못 가긴 했는데 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들었어요.
1: 많이 울었어요.
0: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에. 다들 이제 감동과 또 웃음이 있었던 맞아요. 콘서트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1: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억 가지고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예, 예. 이주인님께서 뭐야 뭐야 어제 멀리서 봤지만 오늘 더더 얼굴이 작아진 건 기분 탓인가요? 전웅 소멸되겠어요. 울 오빠 지켜! 라고 하셨고.
1: 아 어제 회식 때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얼굴이 진짜 엄청 부어있는 거예요.
0: 그치.
1: 그래가지고 와 이거 근데 운동을 갈 마음도 안 들고 이게 힘도 안 나고 몸도 힘들고 해가지고 안경을 좀 써봤습니다.
0: 아니 어제 또 콘서트 끝났으니까 다들 뭔가 뭐 작정하고 뭔가

0: 파트너를 즐겨 쓰는 30대 동생 제보해 주셨는데 뭐 뭔지 알죠? 다 이거 혁띠 뭔지 알아요?
1: 그죠. 이 혁띠는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분들이 많이 쓰신 허리띠 벨트.
0: 난닝구가 이제 러닝 셔츠. 가세.
1: 가세는 뭐야?
0: 가세가 현찰이에요? 나도 가세는 처음 들어보네. 아 가위.
1: 아 가위를 가세라 그래요? 아,
0: 집안의 기운. 아 집. 가세가 기운다 할 때. 아. 아 그거 말고 가위를 가세라고 하는구나. 아. 이런 거 잘 안 쓰는. 저 근데 제 주변에도 제 친구 한 명 있어요.
1: 아 이렇게 혁디 이렇게 하시는.
0: 이게 완전 올드한 단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약간 그 좀 요새는 잘 안 쓰네 이런 거. 아 저 탤런트 이름 누구더라? 탤런트. 그리고 광고 보고 선전. 이게 많이 올드한 단어는 아닌데
1: 아, 그 잘 안 쓰는
0: 그 선전에 나오는 탤런트 있잖아.
1: 아 맞네. 아
0: 이런 거 여러분 저 쓰는 친구 있고 웅씨 주변에 좀 있어요?
1: 아, 저는 전혀 없어요. 아. 저희는 그 부모님도 혁디 난닝구 이런 건 잘 안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0: 그러니까 아 점점님이 나랑 똑같은 분이 계시네. 약간 테레비 선전에 탤런트 나온다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이.
1: 선전이라는 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고
0: 예전에는 선전이라고 했잖아. TV에 나오는 이런 광고들을
1: 너무

0: 베이비몬스터 핫소스 듣고 왔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희한의 사연, 익명을 요청하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1: 부장님에게 희한한 증세가 나타난 건 얼마 전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0: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로 삼행시 가볼게요.
1: 에? 갑자기?

0: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하고 화장실을 갔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아.
1: 웃기네. 잘했네.
0: 맞아, 이러고 화장실을 갔어. 그치, 그랬네, 그랬네.
1: 전설의 바나나 삼행시. 오래전 또 팬들과 라이브 방송 중에 했었던 거고.
0: 맞아, 맞아.
1: 야, 삼행시 지독한데. 저도 진짜 이거 받을 때마다 미치겠어요. 땀이 너무나. 뭐 시킬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0: 월.
1: 아, 뭐
0: 월요일로 할까?
1: 월요일로.
0: 아 잠깐. 아, 아니야. 월? 할 거야?
1: 가보자고.
0: 전 나오고. 아, 오케이. 월.
1: 원래 이런 걸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삼행시라는 거 참 제가 힘들어하는데요.
0: 요.
1: 요맘때쯤이면 제가 이렇게 삼행시를 시작한 걸 후회하는 중입니다. 후회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데.
0: 일.
1: 일요일로 삼행시 다시 한번.
0: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난 좋은데?
1: 괜찮았어요? 이게 수법이에요. 원래
0: 어떻게 해요?
1: 마지막 글자로
0: 배우게.
1: 만약에 일이면은 네. 일 하나 그냥 그 단어 하나 생각해가지고 이걸로 다시 한번 삼행시 하면 안 될까요?
0: 써먹어야겠다.
1: 수법입니다. 써먹어야겠다. 맡길 때는 이거 써먹으시길 바라겠고. 윤경희님께서 샴디 부장님 같아요 라고 하셨고. 연기한 겁니다. 연기. 아니 사연으로 일단 돌아가서 네네. 리액션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뭐 삼행시 정도 좀 웃어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삼행시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삼행시로 저를 디스하시는 거는 네. 저는 조금 싫을 것 같아요.
1: 그치. 삼행시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0: 그러니까
1: 그런 나를 디스해?
0: 감히 지금 나를 삼행시로?
1: 그쵸. 견디기 힘들 것 같고. 지금 갑자기 채팅창이 지금 N행시 파티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오아람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전부 다
0: 진짜로
1: 하고 있고. 오아람님 운 좀 띄워주시죠. 네.

0: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1: 1부 끝곡으로 아일릿 It's Me 들을 건데요. 네. 이츠미 가버린다.
2: 잠시 후 11시에 돌아올게요. 이츠미 듣고 오시죠.
1: 여러분들 이츠미로 삼행시 보내주세요.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ABC 전웅씨와 희한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웅씨와 관련된 제보가 하나 왔거든요. 소개 부탁드려요.
3: 네, 곽서인님께서 제 친구는 밤에 한강을 지나서 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탁 트인 검은 세상 속에서 빛나는 빛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한키라 오픈 스튜디오에 웅님 보러 가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유.
3: 보러 오셨나 보다.
1: 네, 이렇게 또 매주 월요일에 웅씨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마디 한번 전해주시죠. 오늘 또 많이 오셨으니까.
3: 네, 항상 이렇게 시간 내서 밤늦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요즘 또 날씨 더우니까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1: 다시 한번 소리 질러!
3: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1: 그러니까 콘서트장입니다.
3: 진짜로.
1: 여기가 또 다른 여의도의 콘서트장인 것 같고. 아, 지금 저희가 N행시 지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웅 이행시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네. 운 띄워드릴 테니까 전웅 이행시 좀 쭉 읽어주시죠.
3: 네.
1: 양정민님.
3: 전웅 평생 사랑해도 되나요?
1: 웅.
2: 웅.
1: 해인민경님.
3: 전웅 오빠 평생 애빈이 앞에서 노래해줄 거죠?
1: 웅.
2: 웅.
1: 환희님. 저는 평생 내 가수 해줘.
3: 저는 평생 내 가수 해줘.
1: 웅.
2: 웅.
1: 아, 이렇게 대답으로 하는 이행시 해주셨고.
3: 그러게.
1: 제가 또 2층이 3행시 부탁드렸는데. 1892님. 잇.
3: 2층이로 3행시요? 갑자기?
1: 츠.
3: 아, 참, 나 너무하네.
1: 미.
3: 미치겠다. 나 안 할래. 한해 시키세요. 라고.
1: 이거 좋은데요. 통통이님 거 한번 운 떠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이쯤이인 거죠?
1: 네.
3: 잇.
1: 이것 봐 나를 한번 치다 봐. 나 지금 미쁘다고 말해봐. 좋다.
3: 통통이님 박수다.
1: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네.

0: 아까 계속 계셨 제가 눈을 마주쳤는데 멀리서 있어서 안 보였어요. 일본 분이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츠미 삼행시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1: 난리 났어.
0: 제가 운 좀 띄워드릴게요. 채원님 잇.
1: 잇몸이 보이도록 웃게 된 건 츠. 츠제 분방 강아지 웅이 덕분.
0: 미
1: 미모가 다 했다.
0: 츠제 분방.
1: 츠제.
0: 츠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변주 주고 계십니다. 밤송이님 더 가볼게요. 잇.
1: 있잖아요 샴디.
0: 츠.
1: 아, 츠기 있잖아요.
0: 미.
1: 미안하지만 웅님이랑 이츠미 챌린지 좀 해주세요.
0: 이야 비겁하다. 여기서 이츠미 챌린지를 녹여? 이야 밤송이님. 아 알겠습니다. 저희 고민 한번 해볼게요.
1: 읽다가 진심 당황했어.
0: 제가 지금 저번 주만 챌린지 한 7개 했거든요.
1: 챌린지 중독이야.
0: 지금 챌린지 과부한데 어떡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츠미 챌린지 또 이 팔려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NNC 소개된 분들 소프트 아이스크림 쏘아쿠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희한의 사연. 희한의 사연 가봐야겠죠. 지금 챌린지 때문에 당황했어.
1: 지금 과부가 됐어.
0: 익명을 요청하신 청취자분께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 차장님은 무조건 칭찬을 기본 멘트로 장착하신 분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차장님의 칭찬은 뭐랄까

0: 아, 진짜 이거는 나쁜 의도는 없다.
1: 고도에 매기는 거 아닐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건 아닐 거예요.
0: 이게 만약에 순수한 칭찬이라면 우리 차장님은 연예인 이름만 좀 빼주세요. 솔직히 진짜. 이게 민망해. 밖에 나가서 도깨비 대사 한번 해봐. 공유잖아. 공유 우리 회사 공유예요. 이거는 진짜 이건 칭찬이 아니지.
1: 공유 선배님은 공유 선배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손님 이건 공유예요 느낌인데 지금.
0: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 되나?
1: 똑같이.
0: 차장님한테?
1: 네.
0: 차장님 오늘 전지현 전지현.
1: 완전 김태희. 완전 김태희죠.
0: 눈은 전지현인데 코는 김태희고 입은 김혜수다. 이러면서 가는 거지. 완전 이제 민망하게 하시는 거지.
1: 근데 그건 매기는 거잖아.
0: 아, 미안합니다. 순수한 칭찬을 하셨는데.
1: 아,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돌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0: 그러니까
1: 사람 많을 때.
0: 비해피님께서도 차장님은 누구 닮았나요? 똑같이 해주자고요.
1: 그래라고
0: 해주셨고 진짜 이렇게 할 거면은 그 터무니없는 사람 말고 진짜 좀 닮은 사람으로 가야 돼. 닮은데 예쁘고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어떤 거라도 하나 찾아내가지고.
1: 근데 이분은 그냥 아무 그냥 다 하시는 건데.
0: 그러니까. 일단 비해피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릴게요. 세미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릴 거고요. 김나영님, 내향인입니다. 저라면 연차 내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1: 김하나하나님께서 적당히 해 장원영 차장.
0: 장원영 차장님.
1: 장원영 차장님 오늘 너무 예쁘시다. 입술이 장원영 같으셔요.
0: 진짜 자랑하고 싶다. 동네 막내 자랑하고 싶다. 김민솔님, 와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닮은 꼴을 떠올리게 돼요. 완전 공감받을 것 같아서 주변 사람한테

0: 오늘 마지막이다.
1: 아 오늘 쉰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쉰다.
0: 그러니까 아 우리 경호님 뭐 신입분 잘하고 계십니다.
1: 3521님께서 저는 팥빙수 먹을 때 얼음을 전부 녹여서 먹는 걸 좋아해요. 네? 재료들이 다 섞이는 게 맛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0: 예. 네. 어, 진짜?
1: 빙수잖아요. 어. 물이잖아. 그러면 물이 되는 거잖아요.
0: 그 우유물에.
1: 그러니까.
0: 말아먹는 거잖아. 우유물에 재료 말아먹는 거잖아.
1: 그러면 빙수를 왜 드세요?
0: 아, 근데 그거는 이해돼. 뭐 예를 들어 좀 먹다가 녹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후루룩, 아, 후루룩 먹으면 맛있긴 하잖아.
1: 그거 맛있죠.
0: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시는 거죠.
1: 아, 어, 좀 희한하다.
0: 그래 좀 희한하십니다. 어. 4256님. 우리 딸은 희한해요. 제가 심부름을 시키면 늘 아프대요. 아프다고 해서 뭘 시키지 못하겠어요라고 하셨고. 아 이제 변명부터 하는구나.

0: 오래 봐야 이제 그래, 안 할 수 있습니다. 0919님, 제 친구가 카페 하는데요. 한 손님이 매번 와서 여기는 음료값이 비싸네. 옆 가게는 얼만데 맛도 없다. 디저트도 별로다. 휴무일이 있어서 불편하다. 잔소리하면서 매일 방문하시는 단골이래요.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 다른 가게 되면 될 텐데, 다른 가게 가면 될 텐데 참 희한해요 라고 하셨고.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1: 너무 감사한데 기분 나쁘고 좋은데 싫고.
0: 아니 너무 사실 되게 비교, 직접 비교하는 거잖아.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데.
1: 그러게.
0: 또 매출은 올려주고.
1: 그러게. 옆 가게

0: 이거는 길게 보면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분이 진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안 사먹고 계속 그래, 감나라 배나라만 하면은 진짜 진상인데
1: 맞아.
0: 사먹으면서 하는 건 이건 진짜 애정이 담긴.
1: 그리고 욕하는 것도 돈 주고 욕 먹잖아요? 괜찮아요 그건 또.
0: 괜찮죠.
1: 괜찮아요.
0: 어, 맞아요 맞아요.
1: 그래 너 돈 냈으니까 이렇게.
0: 이거는 정말 우리 0919님 친구 그 카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1: 맞아.
0: 이런 분들 특별히 잘 챙겨드려야 돼요. 저는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
1: 이분이 딱 이제 하면 이제 진짜 정말 평생 오신다고.
0: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지금 NNC로 지금 계속 난리가 났습니다.
1: 그만해. 0881님께서 0881 이번 한 번만 하고 이제 그만하세요. 내 아기 공유 웅이.

0: 이행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 웅 씨가 운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1: 네, 명수현님께서 전
0: 전웅아 웅아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잘생긴 사람은 웅이지.
1: 웅.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팬사인 회에서
0: 얼마나 많이 했을까.
1: 이런 거.
0: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단 말이죠.
1: 맞아.
0: 갑자기 또 그 첫 사연하고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8237님, 웅이 이준기님.

0: 선생님한테 커피 쿠폰 드리고 저희가 그러면 공유 선배님이 아기로 알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선배님이신데.
1: 그래.
0: 예. 아유, 아무튼 웃기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웃겼습니다. 웅 씨 보내드리면서 네. 마지막 또 소감 좀 얘기해 주셔야죠.
1: 아, 네. 뭐 즐거웠습니다. 뭐 즐거웠고, 네. 뭐 오늘 뭐 좋은 얘기도 네. 많이 듣고 맞아요.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네. 해가지고 또 오늘도 힘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AB6IX Endless 듣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1: 안녕.

0: 밤10시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
1: AB6IX 엔들리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 텐데 제가 그 이치미 챌린지 살짝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여의도 들썩하지 않았어요? 뭐지? 저 생전 처음 보는 춤사위는 이라고 하셨고 아이 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주갈 성류갈에 맞춰가지고 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충은 압니다. 근데 디테일한 안무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짤 수 없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 아쉬운 버전 있다고 했는데 굳이 제가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겠다. 이 오리지널 버전이 좋아요. 이 발 요거 하는 게 쾌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올라오면 또 부끄러울 텐데 뭐 일단 한 거니까 몰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제 킹콩 이츠미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 5434님 오늘 희한해 아니고 천하제일 NNC 대회 같았어요 라고 하셨고 그러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 내셔가지고 NNC 보내주셔서 또 희한해가 좀 다채로웠습니다. 참여형 희한해였고요. 수정님 한혜님 라디오 처음 들어요. 2주 남은 기말고사와 자격증 시험 공부하느라 이제야 집에 도착했어요. 어릴 때 라디오 듣던 시절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콩 깔아서 듣는데 재미있네요. 이제 자주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라디오 처음 오셨군요. 그리고 어릴 때 어떤 것 좀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밤에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라디오 잘하고 있습니다. 수정님 앞으로는 좀 자주 놀러 오시길 바라고 또 새싹분들 저희가 챙겨드리죠.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릴게요. 7409님. 저는 수험생이라 오늘이 휴일인 걸 병원 휴무 때문에 알았네요. 나쁘게 말하면 백수,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 같은 재수 생활 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진짜 이게 뭔가 좀 뭔가 몰입해서 하고 있으면은 무슨 요일인지 어떤 뭐 이게 주말인지 이게 쉬는 날인지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들 뭐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상대적으로 사실 라디오를 하기 이전에는 좀 그 이런 요일에 좀 둔감했어요. 날짜와 이런 무슨 요일인지 좀 헷갈려 할 때가 많았는데 또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지금을 또 즐기십시오. 지금이 지금처럼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나중에는 누구보다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월요일을 이제 괴로워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7409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화제 드라마 멋진 신세계 OST 0K 다시 돌아온 계절.

영케이 다시 돌아온 계절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해고요. K4741님 아이 정말 그만하시라니까 아직까지 샴디는 정혜인님 웅이님은 요즘 인기 많으신 멋진 신세계 주인공 허남준님 닮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4741님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십시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저희 둘 다 바라지 않아요. 지금 웅이는 지금 떠났는데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4741님 보라에 띄워드려. 아 이게 웅이 좀 있네. 근데 이 뭔가 얼굴에 각이 좀 있다. 하지 말라고 해갖고 웅이 닮았다고 하니까 옆에서 바로 거두는 아주 간사한 DJ입니다. 간사한 DJ. 아유 아무튼 감사드리고 임채영님. 저도 오늘 출근했어요. 세무 대리인의 삶이란 꽃피는 5월을 여유있게 즐겨본 지가 언제일까요? 그래도 곧 끝이 보여요 라고 하셨고 아, 또 세무 관련 일을 하신다면은 뭐 1년 중에 5월이 가장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5월이 또 가장 또 날씨가 좋을 때인데 그 계절을 온전하게 못 즐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아무튼 채영님, 5월 지나면은 그래도 뭐 6월 아직까지 또 군데군데 또 날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중에 가을도 있고 뭐 다 좋은 뭐 계절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화이팅 하시고.

유난히 또 광대가 반짝반짝거려가지고 호빵맨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네. 나 근데 광대 얘기 오랜만에 들어. 이 살에 좀 파묻혀 있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몰랐는데 아무튼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에 한키라에 또 놀러 오실 승환 씨의 신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치 오늘처럼 듣고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내 오랜 버킷리스트 번지점프하기.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번지점프만큼은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꼭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시원하게 뛰어내려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일 그 순간이 찾아온다.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 묘하게 설레는 마음. 두려움의 벽을 깨고 멋지게 날아오른 뒤 마주할 내일의 맛.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듣고 왔고요. 오늘은 3572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번지점프. 많은 분들의 좀 용기 있는 분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또 번지점프일 텐데 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스스로도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한데 또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보면은 나 번지점프 뛰어봤지 이런 느낌이었지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무튼 또 내일 당장 번지점프를 하신다니까 용기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용감하시더라도 번지점프는 조금 아무래도 긴장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겁날 수도 있을 텐데 다 무사하게 안전하게 마치고 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지 않았으니까 시원한 초계국수 먹으면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추천해드렸고요. 김대웅님, 오 액티비티 재밌겠네요.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린과 한혜의 Love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20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가운데 유명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불교 경전도 있다고 하죠.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이 포함된 연휴가 모두 지났습니다. 쳇바퀴 도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괴롭지만 잘 쉬었다라고 생각하면 즐거워지잖아요. 원래 없다는 고통을 만들어내 붙잡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렸지만 괴로움을 털어내고 즐거워지는 일도 나에게 달렸습니다. 마음 바꾸는 일은 참 어렵지만 또 반대로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고요.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따님의 모든 나이에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추천곡을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9824님이 보내주셨네요. 우리 딸의 2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다신 돌아오지 않을 20살이 지나간 걸 본인보다 아버지인 제가 더 아쉬워하고 있어요. 19에 지원한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하느라 20살을 즐기지 못했고 다음에 입학한 대학에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고생이 많은 우리 딸에게 힘내라고 아빠가 믿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찾든 지지할 거라고요. 토이의 안녕 스무 살도 함께요.

KBS 쿨 FM 홍지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9824님의 추천곡 김민규가 부른 토이의 안녕 스무살이었습니다. 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기도 쉽지 않은데 이 따님의 21번째

단어에 어울리는 노래를 모아 모아 듣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제로 키워드 믹스. 오늘은 우리 가족들 걱정하지 말고 어깨 펴시라고 응원의 노래를 모아봤습니다. 지금 혹시 구분 등과 거북목 하고 계신 분들 어깨 좀 펴시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

그 뒤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어요. 요즘 악뮤 앨범에서 이 노래 듣고 위로받았다는 분들 참 많죠. 그리고 이어서 아스트로 특유의 순수하고 밝은 보컬이 힘을 주는 I'll Be There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가,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아스트로의 I'll Be There.

0: 함께 좋다.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이미지 체크.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4: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6: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7: KBS 쿨 FM 홍지안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제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 문콕 차리콩 님이 신청하신 정우의 나에게서 당신에게,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살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그럴 때는 좀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 얼굴 보여주면 또 집중 못할 거잖아요, 애기들. 그쵸? 4576번님. 꿀맛 휴일 점심 상콤 비빔국수에 만두 구워 먹어요. 폴디 목소리 들으며 신난다 신난다. 폴디도 맛점해요.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잠깐만요. 4576번님. 몇 명이서 먹는 거예요? 아니 비빔국수는 하는데 만두가 몇 개예요 지금? 저 만두 지금 저거 1인분 아닌데? 한 봉지 같은데? 아니 만두 너무 저 만두 되게 좋아하는데 저 만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 뭐 4576번님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2인분이에요 1인분이에요? 우리 너무 제가 너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나요? 비밀로 할까요? 우리 그냥 묻어둘까요? 좋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8750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폴킴님.

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운전하는 옆 사람에게 커피 선물하고 싶어요. 내일 출근이라 우울해요. 커피라도 받고 싶어요. 저는 내일까지 놀아요. 신나게 커피 마실래요?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를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해 볼게요.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몸 컨디션 떨어질 때 여러분 낙지 한 10마리 정도 먹어주면 바로 기력 올라옵니다. 네, 아마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금 돌아오고 계셨을 것 같아요. 커피 나가요.

9045번님께서 오늘 근무 중인 소방관 애인과 커피 마시고 싶어요. 커피 두 잔 주세요. 와, 우리 또 멋진 소방관님과 연애 중이시군요. 아,

0: 감사합니다.
1: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비비의 범파 듣고 왔고요. 아, 이 노래 진짜 이렇게

그 학교를 가야,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학교에 안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5536번님께서 여기는 경남 김해예요. 우리 딸도 출근해서 김밥 싸가지고 왔어요. 덤프트럭 운전하는 31살 딸 오늘도 안전운전하고 화이팅하자 하고 김밥 사진을, 오, 이 김밥에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사랑이 느껴지는, 근데 마치 꼭 이렇게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김밥에서 약간 식물이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화분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 또 아, 덤프트럭 운전하시구나. 이게 이 덤프트럭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급정거도 하면 안 되고 이 무게를 맞춰가면서 운전을 해야 돼서, 아, 운전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1734번님.

날이 선선하니 좋아서 곱창구이 먹어요. 곱창구이에 낮술 그리고 폴킴 달달한 목소리까지 최고의 휴일이에요. 다들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네요. 전 오늘도 샐러드 먹고 왔거든요. 아 곱창 아 곱이 실하네. 아니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부추가요 양념이 돼가지고 정말 파릇파릇하게 정말 지금 손으로 고루고루 묻혀졌습니다. 지금 양파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지금 옆에 빵처럼 보이는 게 기름 쫙 빨아 먹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곱창이 아 너무 적절하게 익어져서 곱이 입에서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낮술해야 될 것 같은데요. 9385번님께서 저 가래떡으로 국물 떡볶이 했어요 라고 사진 보여. 아까 그 김밥 있죠? 빨리 두 분 만나세요. 이 김밥 이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먹어야죠. 떡볶이 김밥 같이 먹으면

맛집이 있는데 3시쯤 가려고요. 간식처럼 먹으려고요. 여기 김포 토박이만 하는 맛집입니다. 위치도 안 알려줄 거예요 하셨습니다. 오, 매운 돈가스 먹고 내일 회사에서 큰일 나시겠네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지요.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0: 음악의 멜로디에 제 노래의 가사를 불러드릴 건데요. 어떤 두 곡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한 손으로는 네모를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세모를 그리는 그런 영역의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예시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화사의 Good Goodbye 멜로디에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가사로 노래를 부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왜 갑자기 체중이 나오죠?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잘하고 밖에 별로 반응이 없는데요? 아무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멜로디의 제목과 가사의 제목을 함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그냥 아무 노래나 일단 찍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는 어떤 곡의 멜로디와 가사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1: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그리고 정승환의 너였다면 7724번님 너였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정승환이라뇨. 네, 아무튼 근데 저랑 이 친구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길 가는데 어떤 분께서 너무 팬이라면서 저를 기다리셨다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는데 정승환이요! 이래가지고 제가 안녕히 가세요 그냥 가버렸어요. 황지수님께서 자 지금부터는 정답자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먼저 공개해 볼까요? 멜로디는 폴킴의 너를 만나였고요. 가사는 동방신기의 허그였습니다. 아 정말 황지수님께서 허그 너를 만나 폴디 목소리 좋네요. 크, 아침에 목 풀고 왔습니다. 5455번님께서 허그 너를 만나 3대가 함께 풀어요. 3대가 함께 푼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걸까요? 오, 3대가 아는 그런 노래라는 그런 뜻이겠죠. 3449번님께서 와 너무 감미롭잖아요. 폴킴한테 허그 안기고 싶다요. 폴킴 너를 만나 동방신기의 허그. 6692번님이 정답은 동방신기의 허그 폴킴의 너를 만나입니다. 폴킴님 너무 좋아요. 6720번님이 폴킴 너를 만나 동방신기 허그라며 굳이 굳이 허그의 영어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죠? 이게 영어가 맞는 거니까. 자 정답자 황지수님, 5455번님, 3449, 6692, 67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습니다. 5619번님께서 폴킴님 화로회 소주 한잔 우럭 두 개 더 가능한가요? 아 화로회 소주 한잔 우럭 두 개 더 약간 이렇게 두성으로 가져야 되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센스가 없었네요. 네네. 빅스 캔이 문자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빅스캔입니다. 폴킴 형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고정하고 싶어요. 간절 폴킴 형 진심 동안이라서 고등학생인 줄 사랑해요 형. 너는 고정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운영하는 그 이제 그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채널 유튜브 그 너튜브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네 그 새로 제가 변신을 해가지고 네 감미새 요거를 했었거든요. 캔 너 덕분에 내가 정말 이런 것도 해보고 아 근데 캔 와주면 난 너무 좋죠. 우리 캔 한번 불러. 우리 캔 꼭 와주면 좋겠어요. 바쁘다고 안 오면 안 돼요. 우리 캔 사랑해. 9385번님께서 저 요즘 필라테스 3주차예요. 맨날 사지가지 껴져서 오는 것 같아요. 언제 괜찮아지나요? 제가 예전에 필라테스를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괜찮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찢겨져서 옵니다. 근데 그 찢겨지는 느낌이 들어야지 몸이 좀 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 오늘 굉장히 필라테스 땡기는데요. 0294번님께서 폴님 연휴 동안 엄마랑 치악산 아래 산골 숙소에서 힐링 중인데요. 주인 산마니님께서 산에서 채취한 삼을 선물해 주셨어요. 삼의 기운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듯요 하면서 지금 사진으로 삼을 보여주셨는데 이거 진짜 산삼이에요? 이게 산삼인가요? 그 약간 신받다 고 산삼인가? 진짜 삼을 주는 저도 거기 갈래요. 여기 어딘가요? 저도 여기 가고 싶습니다. 오, 이거 먹고 좀 어떻게 좀 체력이 변하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머니랑 힐링 제대로 하실 것 같아요. 제이윤님께서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Hello. What's up, girl? 다른 도시 다녀오느라 10시간째 운전 중이에요. 그래도 곧 집에 도착합니다. 좋은 노래 여러 사연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한국 날씨 좋은가요? 그립스미라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10시간 운전이요? 한국은 10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사실 잘 없죠. 그렇죠? 10시간을 운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안 되는데 꼭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미국에서까지 우리 가요광장 들어주신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 감사하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이채연의 낙 나나나나 낙 듣고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아, 이 마음 제가 알죠. 저 역시도 막 어디 놀러 가고 그러면 첫날 너무 무리해서 놀고 다음날부터 이제 골골대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항상 계획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이 흥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남편분이랑 이 좋은 날씨에 즐겁게 나들이 다녀오세요. 2952번님께서 아 폴킴님 가요광장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특히 성대모사 하실 때가 제일 재밌어요. 재밌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지금 문자로 뭐 제가 이제 라디오 DJ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잘한다 재밌다라는 문자를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냐오냐 해주셔서 제가 지금 자꾸 흥이 없답니다. 저 이러다 내일 골골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지금 저한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친해지고 나면요, 제 잔소리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고은비님께서 폴님 많이 행복해 보이네요. 1, 2부 때랑 표정이 달라요. 가광초대석 얼른 시작합시다. 다른가요? 저 얼굴이 약간 상기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제 얼굴이 약간 그 어린 애기 발가락처럼 약간 핑크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새 앨범으로 돌아온 있지와 함께하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시작합니다. 제가 좀 전에 코너 소개할 때 원래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있지요 라고 오늘 바꿔서 했거든요. 다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바꿔서 한 거였습니다. 저만의 빅픽처.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0: 네, 완전요.
1: 완전이요.
2: 네,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3: 이치와 함께합니다. 가광 초대석.
4: 나를 만나.
2: 괜찮아, 괜찮아.
3: 6개월 만에 새 미니앨범 모토로 컴백한 반가운 있지,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우리 각자 한 번씩 소개 한번 해볼까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6: 네, 안녕하세요. 여긴가? 있지 리진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있지 채령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있지 유나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있지 리아입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있지 예지입니다.
3: 이야. 그 조금 전에 광고 나갈 때의 텐션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 이분들 장난 아니구나 했는데 왜 갑자기 수줍어지신 거죠?
11: 아, 또 아직도 너무 다 보여드리기에는
12: 오프닝이니까.
11: 네, 오프닝. 시작이어서.
3: 좀 전에 저보고 늙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11: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아니에요.
3: 아까 뭐라 그랬죠?
11: 절대 아니에요. 절대
12: 팀의 의견이 아닙니다.
13: 여기는 영크크, 여기는 늘크크, 여기는
3: 영크크, 올크크, 늘크크.
11: 아니에요. 채령아.
13: 채령아.
3: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늙긴 했어요.
11: 아니에요.
12: 무슨 말씀이세요?
11: 무슨 말씀이세요?
3: 저는 그이 요즘에 그 데스온 오너가 정말 역주행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저는 채령 씨 춤추는 그거 보면서 저는 진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12: 젊다.
3: 아니요. 무릎 저러다 꺾이는 거 아니야?
12: 약간 관절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3: 무릎이 어떻게 안쪽으로 저렇게 많이 꺾일 수가 있지? 저 집에서 해봤거든요. 저 진짜 저 못 올 뻔했잖아요.
11: 진짜요?
3: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자, 우리 사연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9112번님께서 있지와 찌요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지요. 괜찮다 이름. 우리 다음 문자들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김현아님 거부터.
6: 네, 김현아님께서 있지도 빨간 날이라는구나. 있지도 일하는데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 김윤정님께서 폴킴의 가요광장 첫 여자 아이돌이 있지예요. 환영합니다.
3: 저
7: 예. 영광입니다.
3: 저 이럴려고 DJ 했나봐요. 이렇게 우리 고막 소년단 왔을 때랑 기분이 새삼 다르네요. 참 다릅니다. 다른 것도 읽어볼까요? 3245번.
8: 네, 3245님께서 폴디 우상이었어?
3: 그럼요. 저 항상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자, 다음 것도.
12: 네, 0234님께서 유나님만 블랙이네요. 혹시 오늘 드레스 코드 유나만 못 들었나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11: 그러니까요.
3: 아니요, 제가 맞춰드렸어요.
11: 아, 그러게요.
13: 와, 진짜.
3: 이제 여섯 번째 멤버 폴킴입니다. 백설님.
6: 네, 백설님께서 우와 다들 청바지 너무 예뻐요. 오늘 가요광장 끝나고 어디 가나요?
3: 어, 오늘 어디 가세요, 그러게?
12: 아무래도 스케줄을 하러.
3: 아, 스케줄.
12: 다음 스케줄을.
3: 아, 스케줄. 기쁘잖아요, 그쵸?
11: 맞아요.
3: 너무 행복하죠. 네. 4782번님께서 밖에 오픈 스튜디오에 있지 팬들 엄청 많이 온 것 같아요. 더운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밖에 있지 팬분들 소리 질러! 제가 가요광장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11: 어, 진짜요?
3: 지금 밖에 지금 거의 짓눌려 계시는 우리 폴킴의 팬클럽 소리 질러! 아니 우리 있지 팬분들 너무 나이스하게 다 소리 질러주셨습니다.
12: 네, 최고
13: 언니들이 착해요.
3: 안진영님이 댄스 동아리 댄스 방과 후 활동 같은 거 할 때마다 있지 언니들 노래는 매번 배웠어요. 제가 제 6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 많이 했는데요. 춤도 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11: 고마워.
6: 진영이가 대신할래요.
3: 죄송한데 제가 먼저 여섯 번째 멤버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일곱 번째로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리님께서 예지의 생일이 내일이에요.
11: 맞아요.
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오늘이 생일이 아니니까 하면 안 되는 건가?
13: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죠.
3: 근데 우리 막내 라인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11: 어?
3: 지금 제 노래에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11: 아, 좀 더 감미로운 그러니까. 생일 축하.
3: 감미롭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3: 와, 진짜 미리 받는 진짜 생일 선물 중에 최고예요, 진짜로.
11: 진짜
3: 저 너무 부끄러워요.
13: 더 빨개지신 것 같아요.
3: 지금 열이 나고 있습니다. 네. 차경훈.

0: 님께서 폴킴님에게 내적 친밀감이 있었어요. 예전에 리아와 함께 듀엣을 했었잖아요. 그때 무대가 너무 좋아서 그 이후 폴킴님 노래도 많이 들었던 미찌입니다. 그때 얼마나 연습했어요? 저희가 그때 만나서 노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1: 맞아요.
0: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이게 남자의 노래다 보니까 이 남녀 듀엣으로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이 키나 이 편곡을 가지고 굉장히 소통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여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서 저도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요.
0: 기억나시죠?
1: 네, 그럼요, 그럼요. 네,
0: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저.
1: 저도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면 아 너무 떨어서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한데
0: 네. 네,
1: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땐 제가 대천 오너로 관절을 한번 불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좋아요.
0: 대추 노노님께서 대천 오너 영상 조회수가 늘어가더라고요. 멤버들도 계속 보고 있나요? 물론.

0: 저는 매일 봅니다.
1: 감사해요.
0: 보고 계세요, 채령 씨?
2: 네, 쇼츠 많이 뜨더라고요.
0: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세요?
2: 오늘 아까 샵에서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오늘 조회수가 이렇게 높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0: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2: 그러니까 그것마다 영상마다 아, 다른데 다르니까,
0: 막, 너무 많으니까
2: 네,
0: 또
2: 200만, 300만
0: 좋겠다. 근데 요즘 이제 모토로 컴백을 하셨는데 이 네츠노노 얘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계시죠?
2: 네, 네 너무 감사하죠.
0: 이렇게 역주행하면 기분이 좀 어때요?
3: 아 일단 너무 감개무량하고 네. 어딜 가나 역주행 결국 있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해서 몸둘바를 모르겠고 그냥 조금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렇게 역주행하면은 내 마음도 좋고 내 통장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 앨범 얘기 나가볼게요. 지난주에 나왔죠. 저는 이 노래 뮤비 나오자마자 저는 한 시간 내로 봤습니다.
1: 진짜요?
0: 저 진짜 바로 봤어요. 되게 그 기존의 있지의 색깔과 조금

0: 라고 읽어야 될까? 노래에서는 약간 멀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거 사실 네. 저도 항상 속으로 특히 컴백 전에 네. 고민을 했어요.
0: 네.
2: 왜냐면 원래는 머더가 맞는데 발음상으로는 네. 녹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곡 소개를 하면서 제목을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모토 모토라 하다 보니까 네. 노래를 부를 때 어느 순간 머더가 어색한 거예요. 다시 T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0: 그럼 오늘 여기서 한번 정해볼까요? 머러라고 곡 소개할지 모터라고 소개를 할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3: 이 곡 소개를 네. 예지 언니가 네. 거의 다 맡아서 하는데 이제 네. 리아 언니가 하게 되면은 모로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을 것 같고
4: 괜찮은 것 같아요.
3: 예지 언니는 뭔가 모토라고 말을 하는 게 어울리는
0: 네.
3: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 않나.
4: 둘 다 그래도 같은 말이니까.
2: 그렇죠.
5: 폴디님은 네. 모로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제 세 번 모로. 자 우리 앨범 자랑이랑 소개 한번 해주세요.
6: 네 이번 앨범 모토는요.
0: 말아.
4: 살짝 의식하게 된다 이거.
2: 신경 쓰이면 되게 신경 쓰여요.
6: 네, 갑자기 신경 안 쓰는데 확 쓰이네. 네 이번 앨범은 저희의 또 지난 8년과의 서사와 저희 미찌들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가득 담은 앨범입니다.
0: 오, 이 앨범에는 또 이따가 또 소개를 하겠지만 솔로 곡들도 다 들어가 있고.
6: 맞아요.
0: 이 되게 들어봤는데 앨범이 장르가

0: 이게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정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점점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의 모토를 정한다는 게 네. 뭔가 이게 전과 같을 수도 있고 네. 달라질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요즘 따라 더 어려운 모토, 모로인 것 같습니다.
1: 저의 모로를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2: 궁금해요.
1: 건강하게 오래 살자. 다치지 말자. 건강 잘 챙기자.
2: 진짜 너무 중요해요.
1: 다치면 큰일입니다. 우리 있지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또 타이틀곡 이 모로 요즘 날씨랑 너무 어울리는 곡인데 우리 타이틀곡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멤버 담당이 있나요?
3: 네.
2: 보통 예지 언니가 네.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 그럼 오늘은 한번 촬영식 한번 해볼까요?
4: 죄송합니다.
0: 너무 좋았습니다.
1: 저 공격당했으니까 바로 갑니다.
2: 당황하지 않고 저희 이번 곡 모토는요. 네. 청량한 이 초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시원한 곡인데요. 너가 나의 모토다.

0: 참 이 우리 채령 씨의 심장이 뛰는 곡이냐 팬들이 좋아하는 곡이냐. 근데 이번 곡은 이 모두의 심장이 뛰는 그런 곡이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재하님께서 노래가 시원하고 밝아서 그런지 멤버들의 목소리도 더 맑게 들리는 곡이에요. 녹음하는 과정에서 더 신경 쓴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우리 리아 씨,
2: 네.
0: 녹음하면서 신경 쓴 부분이 좀 있었어요?
2: 아무래도 약간 파트 체인지가 되게 짧게 왔다리 갔다리 티키타카가 좀 흐름구에 있어서
0: 네.
2: 그런 부분에 이제 상대 파트인 친구랑의 케미나 좀 들었을 때 이어지는 걸 많이 서로서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뭔가 나만보다는 서로서로 모니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맞춰갔던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솔로다 보니까 티키타카 할 기회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부분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 녹음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지 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피처링을 한다면 누군가의 제 6의 멤버로서 조언이 있다면 궁금해요. 그런 것도
2: 조금 네. 우선 저희는 녹음은 이제 다 각자 개인별로 하니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는
0: 그게 좀 주고받으면서
2: 네. 그래서 여기는 뭔가 그 볼륨이나 갑자기 확 누구는 요 파트를 좀 더 몽환적으로 해석했는데 누군 좀 더 캐치하게 해석했을 수도 있는 거고
0: 네.
2: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좀 확인을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의 파트지만 서로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2: 네.
0: 한다.
2: 네.
0: 아, 되게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고기 먹었지 님께서 이번 무대에서 있지가 즐거워 보이는 게 느껴져요. 지난주 음악방송 돌았는데 지난주 있지의 무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
1: 100점 만점에?
0: 이게 또 자기에게 스스로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3: 그렇죠. 일단 100점은 없죠.
0: 아 왜요? 네.
3: 뭐 스스로에게 매긴다면?
0: 네.
3: 아 저는 점점 뭔가 이제 첫방 때는 아무래도
0: 네.
3: 처음이다 보니까
0: 네.
3: 조금 뭔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0: 점점 올라가는 느낌.
3: 네, 경험치가 조금씩 쌓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이 약간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약간 너 몇 대 맞을 거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약간 한 열 대라고 할 순 없고 한 대라고 하면 혼날 것 같고 약간 이런 것 같은
3: 맞아요.
0: 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그런 퍼포먼스일 것 같고요.

0: 따라하지 마세요가 춤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무릎이 나갑니다라고 하니까 네네네. 하트 동 님 사연도 한번 우리 류진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 네, 하트동님께서 모토 활동하면서 대기실에서 멤버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응원 있나요? 없다면 오늘 하나 만들어주세요. 힘차고 짧은 거로.
0: 응원 있을까요?
1: 많이 하는 응원?
2: 뭐
1: 오늘 예쁘다가 가장 큰 응원인 것 같은데 서로에게.
0: 너 오늘 예쁘다.
1: 오늘 좀 예쁘네.
2: 상태 좋다. 뭐. 네. 근데 저희 진짜 빈말은 진짜 안 하거든요. 네. 정말 예쁘고

0: 맞아요 맞아요.
1: F 자꾸 이렇게 건들 거예요?
2: 저 진짜 데뷔 앨범부터
3: 근데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야 진짜예요.
1: 진짜예요? 진짜예요?
2: 제가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팬심이 되게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좀 텐션이 좋았나 봐요.
1: 좋습니다. 은희님께서 F 참가자 발언합니다. Motto 오늘 너무 좋아요. It's my motto. 그럼요.
2: 뭐로.
1: 자, 저 여기 살짝 마무리하고 4부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저를 만나기 싫으신 건 아니죠?
1: 어렵네요 생각보다.
0: 8945번님께서 춤 배우는 폴님 보라로 보고 있는데 폴님은 손바닥 위에 쟁반 올리면 딱일 것 같아요. 서빙 알바생 느낌. 느낌 아니까 나중에 활동 중이실 때 바쁘시면은 제가 이렇게 손 위에 짜장면 올려서 가지고 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1: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김재림님께서 폴리님 열심히 따라하시는 모습 너무 좋아서 100점 만점에 1000점 드리고 싶어요. 재림님 저의 노력을 알아주시는군요. 우리 라이브도 짱짱인 있지 퍼포먼스도 맛집이지만 마이크 잡는데 겁없이 라이브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뷰뷰님께서 우리 뷰뷰님 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 네, 뷰뷰님께서 낮 12시에도 라이브 잘하는 우리 있지 최고당 진짜 해주셨어요.
1: 12시면
0: 아니 말하면서 목이 다 더 풀리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쵸?
1: 아까가 네, 네. 너무 최악이었어.
0: 아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현경님 것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지씨께서.
3: 네, 서현경님께서 뭐야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출퇴근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추가할래요. 와,
0: 한번 넣으면 못 뺄 텐데요. 6829번님께서 똑같이 청바지를 입었어도 각자의 개성이 보여요. 디자인이 다 달라서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오늘 뭔가 다들 이대로 놀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날씨에 너무 어울려요.

0: 느크 영크
1: 아니에요.
0: 영크
2: 올크로 갑시다. 올크
0: 대 영크로 갈 건데. 자, 우리 리아 씨가 어떤 게임인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3: 네, 30초 안에 정답을 많이 맞힌 팀이 이기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있지 멤버 중 정답을 아는 분은 언니 혹은 동생 자신의 팀명을 외쳐주세요.
0: 네, 우리 언니 팀의 예지 씨 그리고 리아 씨, 동생 팀의 류진, 채령, 유나 씨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만 게임하면 청취자분들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에게 배팅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령 씨 어떤 거죠?
4: 여러분은 이길 것 같은 팀에게 배팅을 걸어주세요. 예지, 리아 팀이 이길 것 같으면 언니, 류진, 채령, 유나 팀이 이길 것 같으면 동생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네,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아니 근데 이거 네. 배팅이 너무 네. 몰릴 것 같은데
0: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지 씨는
1: 저예요? 저희에게 배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긴 팀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대추 생강차를 드립니다.
0: 아, 대추 생강차 좋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승부욕이 가장 좀 센 멤버는 누가 있어요?
6: 우리 류진 언니.
7: 류진이가 좀 잘하고.
0: 지금 자는 거 아니죠?
8: 잠깐 너무 날이 좋아서.
0: 아니 이미 예지님도 이쪽에서 좀 이길 것 같다라고 이미 지금 보고 계세요.
8: 사실 둘이 좀 느려요.
0: 아 느려요?
8: 네.
0: 이거 게임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알아도 게임을 하면 다 틀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문제가 총 10개예요. 10 문제입니다.
6: 꽤 많네요.
0: 난이도는 좀 제각각이고 아주 쉬운 문제는 네. 또 손을 먼저 들어주셔야지 유리합니다. 네. 먼저 네. 뭐 언니, 뭐 동생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6: 네. 네.
0: 자, 그러면 저희가 꽁꽁 숨겨놓은 이제 질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잘할 수 있지?
1: 화이팅!
2: 화이팅!
0: 화이팅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2: 화이팅!
0: 자, 1번. 지난주 금요일 KBS 뮤직뱅크에서 있지가 입었던 의상의 시그니처 색깔 두 가지는?
2: 동생이!
0: 동생이 받았습니다.
7: 블랙, 레드.
0: 오, 정답! 2번 이지가 2019년에 받은 상 이름은
2: 동생
7: 신인상.
0: 응. 맞습니다. 언니들 분발해야 돼요.
2: 머리 되게 빨리 들어.
0: 네 가지 혈액형 중 이지 멤버 혈액형이 아닌.

0: 동생.
1: 165.
0: 오, 맞습니다.
2: 와, 진짜 저, 빨라.
0: 정확히는 160. 아, 잠깐만요. 우리 언니에게 한번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 가까울 수 있으니까.
1: 어, 165.3. 아니야.
0: 언니 가져갑니다. 165.8입니다.
2: 우리 아, 키를 어떻게 알고 점을 있지?
3: 붙인 거지? 어.
0: 네.
1: 우리 더 가까워서.
0: 자, 이쯤 멤버들 중에서 MBTI 마지막 글자가 P인 사람은 몇 명?
3: 동생!
0: 어, 동생, 아, 동생 빨라.
1: P인 사람이요?
0: 네, 마지막
1: 한 명.
0: 오, 정답! 유나 씨가 P고요. 지금 기준 있지의 머로 뮤직비디오 조회수 세 번째 글자는?
3: 동생!
0: 언니! 언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 세 번째 글자. 사, 사, 삼? 삼?
0: 삼, 삼, 뭐, 지금 뭐죠? 지금 뭐죠? 실시간으로? 실시간?
1: 오.
3: 제발 3.
0: 정답은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3: 3이요.
1: 저희는 7, 5라고 7. 했습니다.
0: 오. 자 오. 그럼 둘 다 땡입니다. 8입니다.
1: 아, 아 더 가까운 쪽 주는 거 아닌가요?
0: 아, 더 가까운 건가요? 아 그러면 5번 동생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스. 오 예스. 저희가 지금 총 7개의 문제를 했습니다.

0: 우리 팬들도 냉정하시다. 8323번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근데 동생 팀도 체력만 열일했다. 맞아요.
2: 체력 버스 편하네.
3: 배를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유나 목소리.
0: 어?
3: 유나는 게임하면서.
1: 했어. 언니. 언니. 언니.
0: 000.
4: 아, 동생이야.
0: 0005번님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5: 8번 문제도 있나요?
0: 아, 있습니다.
5: 볼까요?
0: 8번 문제 한번 들어보실래요?
5: 네. 네.
1: 궁금해요.
0: That's a no-no 챌린지 조회수 1위를 찍은 가수는?
4: 동생, 리안 페이 선배. 언니.
0: 동생.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4: 동생.
6: 아, 빨랐잖아.
4: 아, 같이 언니.
0: 언니.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4: 언니.
0: 아, 우리 언니 한번 갈게요.
1: 아, 내가 언니라고.
2: 리안에게.
3: 원필 선배님이요.
0: 정답입니다. 아싸. 8번까지 갔으면.
1: 윤아가 자꾸 언니라고 그래요.
0: 아니,

0: 궁금해요. 아주 바람직하시네요.
1: 곡 들어봤는데 뭐 신스 계열 노래들도 있고 약간 힙합 R&B 같은 것도 있고 네오 뭐 많더라고요. 우리 본인 솔로곡 자랑 한번 해볼까요? 내 솔로곡 이번에 요런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2: 네, 우선 저는 네. 좀

0: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할 수 있어요.
0: 뭐 제가 핫팬츠를 입고 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6명의 있지가
2: 6명의 있지?
0: 이렇게 수다를 좀 떨다 보니까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사실 DJ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미숙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좀 어떤지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어요.
3: 되게 편한 언니랑 대화를 들어가는 그런 느낌. 전혀 미숙하시지가 않아서 맞아요. 얼마 하시지 않은 것 중 너무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0: 저 그럼 언니 팀으로 들어갈게요.

0: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1: 뾰로로로로.
2: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0: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1: Yes, I will.
0: 폴킴의 가요광장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가죠. 2195번님께서 폴디 아재미 없어요. 아기 발가락처럼 뽀송 핑크하다고요. 오늘 밤에 로션 한 통 바르고 자야겠어요. 아 그리고 이치와 함께했던 스피드 게임에서 동생 팀에게 베팅하셨던 분들 중에서 대추 생강차 받으실 분들 폴킴의 과외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한번 확인 꼭 해주세요. 자 오늘 아 내일은요 모델 송혜나님과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코너로 함께합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요 It's의 That's a No-No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킴 정신 차리고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도 정신 차릴게요.

0: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Lik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피곤한 일이겠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바람이 불어올 때만이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호흡을 해봐라 하는 뜻 아닐까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위제로 일양약품.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0406, 우린 양이들 먹을 맛난 간식과 장난감 사주려고 오늘 당직 근무를 제 발로, 아니 제 손으로 직접 신청해서 8시간 풀로 일하고 왔습니다. 7마리 길냥이를 돌보는 집사로 그저 맛있게 먹고 즐거워할 우린 양이들 모습만 생각하면서 열일하고 왔는데요. 저를 돌봐주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 건가요? 그래요. 돌봐줄 사람 없어도, 지갑이 텅텅 털려도 저는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5월은 지출의 달이니까 그러려니 넘어가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말줄임표는 어떡할 거예요. 에? 고생하셨어요. 0406 집사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같이 들을까요? 윤상의 왈츠.

빨간 날이지만 출근해서 열일하고 왔습니다. 2841. 가끔 남들 쉴 때 일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왜냐고요? 거리가 한산해서 출근길과 퇴근길이 여유 있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과 하루의 마무리. 좋아요. 하셨습니다. 오, 고생하셨어요. 이제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쉬기만 하면 되는 거죠. 2841. 0980. 제가 잡채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잡채가 손이 많이 가죠. 원래는 주말에 장 봐서 만들려 했는데 미루다 미루다 오늘 했거든요. 근데 궁중 팬이 넘쳐서 섞이지도 않아요. 이걸 누가 다 먹지? 언니 좀 드릴까요? 네.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 여기 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 많은데 다 잡채 좋아하는데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워치 그까
지극하 워 지극하 워 지게 워 지극하 워 지극하 워 지극하 워 지게 워 지극

느리게 걷자 장기하와 얼굴들. 아까 버스를 탔는데 저랑 같은 옷을 입은 여자분을 만났어요. 서로 같은 옷을 입었단 걸 알았을 때 어색한 눈빛을 봤는데요. 그분이 너무 기분 나쁜 표정으로 겉옷을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첫인상은 점수로 하자면 0, 0점, 0점에 가까웠다. 친구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주선해준 소개팅이었지만 내 눈앞에 나타난 남자는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훤칠한 키에 도시적인 트렌치코트가 어울리는 타입을 선호했지만 한 덩치 하는 체구에 헝클어진 머리, 빛바랜 청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라니

그래도 친구 성의를 봐서 한 끼 정도는 때우고 가자. 분위기 따위는 상관없는 동네 중국집으로 그 사람을 이끌었다.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평소 집에서 먹듯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 면치기까지 했고 알싸한 생양파를 춘장에 듬뿍 찍어 먹었다. 그런데 이 남자 털털하다 못해 약간 추잡할 수도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오히려 눈을 반짝이는 게 아닌가, 오늘 만남을 망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먹고 좋은 분을 만나 기쁘다고? 아, 근데 이 남자 말까지 많구나. 나는 과묵하고 진중한 남자가 좋은데 이 중국집에서 나가면 끝이다, 끝이야. 그날 밤 주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남자 죄다 별로라 했더니 외려 나보고 사람 볼 줄을 모른단다. 다정다감.

0: 진짜 그런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몇 번은 더 만나보기로.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만남이 거듭될수록 친구의 말이 진심으로 와 닿았던 거다. 투박한 외모 뒤에 숨겨진 다정함과 착한 인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 자주 만나면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도 우리 사귀자는 한마디를 못해 애를 태웠다. 결국 참다 못한 내가 먼저 운을 띄었다. 오빠, 우리 사귀어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연인이 된 후 길을 걷다 파리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질 않나. 다른 연인들처럼 어깨 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기는커녕 목석처럼 몇 걸음 떨어져 걷는 것이 아닌가. 서운함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와 그를 붙잡고 한번 따져 물었다.
1: 아니, 혹시 막 손 잡았다가 네가 싫어할 수도 있고 나도 연애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어.
0: 오빠, 손 내밀어봐. 자, 우리 이렇게 깍지 끼고 다니는 거야?

0: 하늘래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박명관 씨의 보통날. 홀로 계신 아버지와 함께 안방 장롱을 정리했다. 오래된 이불들을 꺼내다 발견한 낡은 앨범 한 권.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난 몇 초간 말을 잃었다. 하얀 교복 차림에 수줍게 웃고 있는 여고생. 처음엔

옛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초점도 살짝 나가 있고 빛 번짐 현상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또 이상하게 분위기가 있어요. 그 순간을 남기려던 마음이 같이 찍혀 그런 걸까요? 이 시간에도 조금 서툴러도 조금 짧아도 지금 기분만 잘 담아서 보내주세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먼저 유경희 씨,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 잘 풀릴 것만 같아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2815 이삿짐 정리한다고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도와준 친구에게 고기 사줘야겠어요. 요조 애구구구

4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지영 씨, 언니 저는 8살 연하 직장 후배랑 썸만 3년째 타고 있어요. 어제 드디어 을왕리에 데이트 다녀왔어요. 간식이랑 이것저것 사들고 집 앞으로 왔더라고요. 밤바다 보러 가자고. 아직도 너무너무 설레서 눈만 감으면 생각이 막 나요. 고백해주라 제발.

계속 나이만 먹어갈 거예요? 딴 사람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다는 게 뭐야? 어? 리드할 수 있잖아요. 어? 다음번에 한번 요렇게 요렇게 어? 간식이랑 이것저것 사들고 집 앞으로 와서 밤바다 보러 가자. 요런 분위기 요런 분위기 딱 조성됐을 때 먼저 확 고백합시다. 아유 그냥 속이 다 후련해질 것 같아요. 지영 씨 화이팅. 랜덤 선물 세트 보내겠습니다. 밥 먹다가 언니랑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박정숙 씨. 그런데 그때 엄마가 언니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언니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엄청 서운한 거 있죠. 아니 왜제 편은 안 들어주고 언니 편만 드는 걸까요? 나이 서른이 넘어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잘 모르긴 해도 언니가 요즘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여간 언니를 조금 더 챙겨줘야 하는 때였을 수도 있어요. 엄마들은 그런 것까지 다 알잖아요. 아유, 요즘, 아유, 우리 정숙이는 괜찮지. 근데, 아유, 그 언니가 문제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뭘또 서운해. 에이구,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낼게요. 마음 풀어요? 알렉스의 화분.

참 그분 참 사람에 대할 줄 모르는 분이네요. 아유 차라리 잘 됐어요.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서 만나다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렇게 편견이 심해.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뭐 혈액형 이런 거 너무 맹신해. 어머 이 사람 진짜 어떡하지? 아유, 계속 만나? 말아 하는 것보다 그냥 첫날에 그렇게 된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유 김혜주 씨 좋은 사람 만나요. 반년 아니라 뭐 얼마가 걸리더라도. 그리고 원래 소개팅은요 한 번에 막 쉬다가 한 번에 잘 되고 그러지 않고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 한 세 건 중에 한 건 잘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속 부탁해봐요.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지 말고 친구들한테 소개팅 부탁이나 해봐요. 에? 독신 여성 세트 김혜주 씨에게 보내드립니다.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0: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 큐 에어컨 제어기,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요 다영의 What's a Girl to Do 였습니다. 다영 씨의 노래 뮤비 촬영 중간에 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뒤로 엄청난 불꽃놀이가 시작돼서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사실 불꽃놀이

0: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줄여볼게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꼭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좋은 옥정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0: 통계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9: 카베페 주문.
8: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9: 카베페 주문.
1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5205님, 햄디는 성게알 좋아하시나요? 네! 성게알의 제철 시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자꾸 저한테 성게알 먹방 영상을 보여줘요.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성게알 제철 시기가 또 있구나. 5월 말부터 제철이라고 하네요. 오,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5205님 문자를 보니까 성게알 먹어야겠는데요. 아니, 너무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이 성게알을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를 아예 판으로 구매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그죠? 아, 또 먹고 싶네요. 성게알. 4117님께서는 원래 이번 여름에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동생 녀석이 또 본인만 쏙 빠지겠대요. 작년 여름도 여자친구랑 놀러 간다고 빠져놓고선 이래서 어른들이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나 봐요. 아, 그런 말이 있군요. 어허허. 뭐, 과연 아들만

카메라로 거울 보는 척 하다가 자연스럽게 셀카를 같이 찍어가지고 그 셀카 보내주면서 톡하고 연락처 주고받으면 된대요. 어때요? 이거 괜찮은 방법 같아요? 아, 이런 기술이, 아, 잠깐만요.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내 얼굴을 보는 척을 하다가 셀카 한번 찍으실래요? 에? 번호도 일단 없는 사람한테 셀카를 같이 찍는다고 한다. 귀엽긴 한데, 아, 플러팅. 아,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2025님 믿고 제가 시도해 보고, 실패했을 때 2025님 탓이에요, 진짜.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셀카를 같이 찍는다고 한다? 여러분 어때요? 상하 가족분들? 이거 플러팅 방법 맞나요? 저는 살짝 조금 이게, 아, 어색한 사이에서 하면 더 어색해지. 만약에 거부하면 어떡해.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하면 어떡해. 아니면은, 사진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냥 뭐 간직하세요. 이러면 어떡해. 아, 저는 플러팅 같은 거 잘 못해가지고. 네. 아, 이거 어떨지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셀카 플러팅, 이거 신박하다. 한번 써먹어 보는 걸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빌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5위 그리고 14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15위는 2018년에 발매된 청하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오프셋의 타이틀곡입니다. 청하의 롤러코스터가 차지했는데요. 사랑에 빠진 감정을 롤러코스터에

2018년 5월에 발매된 아이들의 데뷔곡이에요. 아이들은 데뷔곡부터 리더인 소연 씨가 직접 만들어서 믿고 듣는 능력돌로 인정받았었죠.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청아의 롤러코스터, 아이들 라타타.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5위 청아 롤러코스터 14위 아이들 라타타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노래 다요.

그러니까 고생은 두 배로 하지만 그래도 조금 키워두면 키워두면은 좀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닐까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일단은 키워두면은 왜냐면 다음으로 이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아, 뭐 이런 얘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당장 놀러 가고 싶은데 그죠? 아,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더라도 쉬는 시간 놀러 가고 싶은데 좀 가까운 곳에라도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연수님. 또 아내분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놀러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휴. 육아하시는 분들 문자 진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우리 코너 출연하는 박철규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이 맘들, 네, 맘 대디들이 많아요. 이제 갓 초보맘들이라고 하죠.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세 번째,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오, 특히 이 두 번째 미션 문장, 세 번째 미션 문장 잘 만들고 계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조니 스팀슨의 2021년 곡 Butterflies라는 곡입니다. 비유적으로 나타냈겠죠? 이제 가사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셨다면 미션 문장 찾아내셨을 거예요. I guess I'm going through a phase 라고 했습니다. Go through a phase. 어떤 시기를 겪다라는 표현인데요. 특히 phase에 해당하는 철자는 phase였어요. Go through a phase. 나는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I guess I'm going through a tough phase. 예, 주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을 때 이 tough phase라고도 묘사를 많이 하죠. I'm feeling kind of low 라고 했어요. 기분이 어떻다는 거죠? 좀 가라앉아 있어요 라는 거니까 기분이 좀 우울하네요 라는 뜻이겠죠. I never leave the house, but I'm not home. 나는 결코 leave the house,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But I'm not home. 근데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대요. 나는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Can't tell if I'm awake or living in a dream. 내가 지금 if I'm awake, 깨어 있는 건지 or living in a dream, 아니면 꿈속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Can't tell 이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A caterpillar,

Sure, why? 궁금한 적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Maybe there's a cocoon around the world. 어쩌면 세상 자체가 지금 번데기 상태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계속 열거를 하고 있어요. And we're all dying just to break through. 우린 모두 break through 하려고, 깨고 나오려고 we're all dying, 애쓰고 있죠 라는 뜻으로 여기서 dying이라는 동사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만큼 죽을 만큼 애쓰고 있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Cause we'll be butterflies, butterflies, brand new.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나비가 될 거니까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있는데요. 여름도 다가오고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 신나는 노래로 몸을 깨우고 싶어요. 오마이걸 번지 신청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었군요. 이게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얼른 일어나세요. 오마이걸 번지.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부지런한 상하 가족분들이 계실까요? 2354님 사진 보내주시면서요.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상쾌한 아침 잘 듣고 있답니다. 한강변을 걷다가 허유원 아나운서 닮은 빨간 장미를 발견해서 보내드려요. 빨간 장미 사진 너무 예쁘네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살짝 어떤 고백을 받은 느낌이랄까요? 살면서 빨간 장미를 닮았다는 얘기를 또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한 덕분에 들어보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5월이다 보니까 요즘에 길거리 곳곳에 장미가 활짝 폈더라고요. 예.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장미 보시면서 제 생각 한번 아, 빨간 장미 닮은 허희원 아나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예. 혼자 말하고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2354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맥스의 체크리스트.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아, 이거 일이 좀 꼬였네요. 어떡하지?
1: 유원아, 그 A거래처 사장님이랑 통화했어?
0: 안 그래도 통화하려고. 아, 근데 일이 좀 단단히 꼬여가지고 전화해서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
1: 하, 그 사장님 성격 보통 아닌 거다. 야, 너도 알잖아. 너 생각보다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0: 아, 그래? 근데 그래도 상대하기 힘든 성격은 아니지 않아?
1: 아이, 너 그 사장님 화내는 거 못 봤구나, 너.
0: 아니야, 봤어. 근데 나는 그 정도는 괜찮던데?
1: 그래? 야, 그때 막 사무실 와서 막 뒤집네 마네 막 거래를 취소하네 마네 이래서 야, 진짜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진짜 넌 괜찮네.
0: 근데 나 옛날에 다른 데서 일할 때 진짜 진상대 많이 만났거든. 뭐? 그분 정도는 애교지, 애교.
1: 오, 허유와 너 상여자야, 상여자.

0: 엄청 걸렸는데?
1: 아, 내가 또 옛날에 사무직 알바했었거든. 이 정도는 껌이지.
0: FX 다음에 그 뭐 넣어야 돼 이거 여기? 안다며 얘기해봐.
1: 기다려봐. 내가 자리 가서 해줄게.
0: 어, 의외네.
1: 나 알바도 해봤고 다 해봤어.
0: 그래? 여기 어떻게 하냐 근데 너.
1: 아유, 근데 내가 진짜 옛날에 알바했을 때 그때 뭐 이런 걸 시키지 했었는데 이런 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
0: 아, 그렇지. 역시 쓸데없는 경험이란 건 없는 거야, 그렇지? 이게 또 동기 살려준다고 또 기도 살려주고 나중에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진짜.
1: 뭐야?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0: 아니 그러니까 너의 사회생활에도 이렇게.

0: K-Will 네가 필요해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아유, 저를 당황시키시면 어떡해요.
1: 아니 잘한다길래 FXD 아유. 뭐 들어가나 했죠.
0: 저 지금... 엑셀 열어본 적도 많이 없단 말이에요.
1: 여러분들은 방송으로 화면을 못 보니까 네. 좀 아쉽겠어요. 저는 아. 그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네. 아, 또 골려주고 싶네요.
0: 완벽한 꽁트를 위해서 좀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죠. 이거 너무 중간에 이렇게 깨면 안 된다고요.
1: 아니 꽁트예요. 지금 상황극 뭐 이거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제가
1: 몰입을
0: 조금,
1: 하셔야죠.
0: 네. 다음부터는 좀 자료 조사를 해올게요. 뭐 이런 역할에 완벽하게 빙의하기 위해서요.
1: 그럼요. 봐봐요. 자, 쓸데없는 경험 없잖아요. 오늘 하는 게 다 훈련이 되고 나중에 다 유원 씨의 연기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 경험 없다.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 박철기 아나운서는 이런 거 있어? 근데 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솔직히?
1: 있죠.
0: 인생에 뭐 쓸데없는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없죠.
0: 네.
1: 그 저는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주변에 친한 친구도 없고 네.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리고 또 제가 스웨덴으로 갔거든요.
0: 오.
1: 근데 교환학생 갔을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매번 닭 한 마리를 사서 그걸로 오븐에 구워서 먹고
0: 아.
1: 튀겨서 먹고 또 뭐 삶아서 또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0: 요리 실력이
1: 그때 요리 네. 실력이 좀 일취월장을 해서 제가 전 직장 다닐 때 네. 그걸로 한식 명인이랑 컨텐츠를 찍었어요.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리 좀 잘해요 라고 했을 때 네. 어, 예 하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줬거든요.
0: 아, 맞아. 이게 방송인들은 다 연결이 돼.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나오셨잖아요. 물론 통편집은 됐지만.
1: 아, 쓸데없는 경험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0: 아니 왜요? 그거

0: 방송에서 체중 면접 때 어필하셨잖아요.
1: 예. 뭐 그걸로 예 잘 써먹고 있습니다.
0: 쓸데없는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1: 맞아요. 사실 그거 덕분에 뭐 제가 네. 여기저기서 노래도 좀 하고
0: 그럼요.
1: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아, 직업 자체가 왜요? 다 알고 있어요. 박철기 아나운서 팬들은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그 인생 경험들 다 써먹는다라고 하죠.
1: 그렇죠.
0: 네 그래가지고 정말 버릴 그런 경험이 없어요.
1: 사실 라디오 진행을 이제 네. 하시면서도 네. 청취자분들이 보내는 이제 사연 같은 거를 네. 할 때 직접 자기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면 더 공감이 되고 하니까.
0: 맞아요. 네. 저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가장 이제 잘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 아르바이트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1: 어 그래요?
0: 네, 그래가지고 별의 별걸 다 해봤기 때문에
1: 뭘
0: 이야기를
1: 했어요?
0: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페 알바. 네, 카페에 커피 내리는 거 해봤고 서빙 알바도 해봤어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준 알바도 해보고 설거지 알바도 해봤습니다.
1: 네. 진짜 그게 특별하지 않은데요?
0: 받아줘요.
1: 그쵸.
0: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1: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상 손님을 만났을 때 경험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
1: 어떻게
0: 맞아,
1: 대처를 맞아. 해야 될지도 좀 생기고
0: 맞아요. 배포가 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맷집도 생기고요. 그런 일 많이 겪어보면 아무튼 자 오늘도 이렇게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야기 해봤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오늘의 이 경험을 살려서 좀 열심히 준비해올게요.
1: 예,
0: 아,
1: FX...
0: 이렇게 제 동기가 저렇게 공격할지 몰랐어요.
1: 아니 FX 물어본 게 공격입니까?
0: 아니 잠깐 모르니까 자, 얼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박철규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했고요. 그리고 서인국과 정은지가 함께 부른 All For You 들려드릴게요. 안녕.
1: 안녕.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나 올렛.
8: 점심때 뭐하세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요광장 놀러오실래요? 노래도 있고요, 수다도 있고, 이제 저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9: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10: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9: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이준호님, 식디의 좋은 아침! 이 멘트가 너무 좋아서 저도 출근할 때 하거든요. 그랬더니 동료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좋은 아침이냐고 거짓말하지 말래요. 3, 2, 1.

뭐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힘든 출근길에 뭐 이렇게 날씨도 흐리고 차도 막히고 뭐 그렇지만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세로 일단 좋은 아침 외치면서 시작하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은 또 좋고

지금 이 순간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못 외치면 제가 대신 큰 소리로 외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이브의 러버고요. 이 노래 또 외치기 좋은 노래입니다. 같이 또 떼창하기 좋은 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오늘로 877일째 좋은 아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네, 5월 26일 화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이준호님의 오늘의 주제곡 이브의 러버로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 보내드리고요. 네. 준호님이 사연 끝에 써주셨지만 안 읽어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는 마법의 주문처럼 계속 좋은 아침 외칠 거예요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4858님이 제가 식디에게 완전 빠졌던 그 노래 러버. 야, 후렴 떼창 때 매력 발산 장난 아니에요. 식디 최고. 이렇게 4858님이 남겨주셨고요. 같이 부르면 또 더 신나는데 그 이유는 이 노래가 우리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부를 때도 신나고 오랜만에 반갑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지은님도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출근하자마자 퇴근 희망합니다 하셨고 예정씨도 밤에 잠 좀 푹 자게 해주세요. 자꾸 잠을 설쳐서 피곤하네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 연휴를 주말에다가 하루 더 붙여서 보내고 오다 보니까 늦잠도 좀 많이 주무셨을 테고 오늘 평소보다 좀 피곤하실 텐데 평소보다 피곤한 만큼 주말은 조금 일찍 옵니다.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자, 우리 김도현 씨가 식디 저 역대급 몸무게 찍어서 오늘부터 식단 조절하고 다이어트 돌입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날까 걱정입니다. 귀차니즘 생기지 않도록 바랄 뿐이에요 하셨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도 그 좀 쉬는 동안 많이 먹고 또 즐기고 하다 보니까 좀 몸이 무거운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마 지금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제 밤에 저녁에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름 공기 느낌이 확 났습니다. 어제 약간 습하면서 뜨겁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이제 여름 왔다 하시는 분들 이제 곧 휴가철인데 하시는 분들 좀 의지를 갖고 같이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희수씨도 어제 선풍기 개시했네요. 어제 자다가 더워서 이불 걷어차고 잤어요. 식디 보고 싶었는데 봐서 좋네요. 저도 어제 에어컨 개시했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개시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더위를 워낙 많이 타서 5월 한 초중순이면은 켜는데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0: 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한국의 조정식 뭐 FM
2: 大明星大家全身菜 FM 大明星
3: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4: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4: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나가서 근데 제가 첫그 대회를 한 2주 전에 했잖아요. 느낀 게, 야, 이거 뭐 연습이고 뭐고 뭐 중요하지만 살을 좀 빼면 훨씬 가볍겠다. 한 5kg만 빼면 진짜 가볍게 뛸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휴대폰 카메라와 달리 레트로 감성을 살리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1번 권 작가님도 좋아하는 마라. 2번 둘이서 랄랄라. 3번 디지털 카메라 세계복입니다. 라로 끝나는 세계복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예. 또 라로 끝나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그 방찬홍 씨가 이다도 씨는 올랄라 올랄라 올랄라 올랄라 방찬홍 씨 선물 드립니다. 네. 장혜진 씨, 제가 말씀드렸죠. 그 축제에서 딱 카라 진짜 딱 등장하는 뜬뜬뜬 할라 할라 할라 할라 딱 하는데 와. 역시 그 2세대 걸그룹 노래가 대박이더라. 장혜진 씨 선물 드립니다. 자, 김명환 씨가 양꼬치 입에 갖다 대지 마라. 그 철꼬치는 절대 입으로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네. 너무 네. 공격적으로 드시지 마세요. 네. 그게 안 오네. 야랄랄라가 안 오네요. 아, 근데 박상민 씨, 저는 그 라로 끝나게 야랄랄라 이렇게 좀 많이 기대했는데.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좀 더 보겠습니다.

0: 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5: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3: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제 소원은 우리나라 아니 온 우주가 우주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팽우 안녕하십니까? 네, 앵그리 앵커 아니고요. 펭주입니다.
0: 펭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소식을 들고 왔어요?
1: 질문 하나 있죠.
0: 네.
1: 정식이 형, 앞머리 그거 헤어라인 그 문신 아니죠?
0: 그럼요. 저는 이렇게 또 수치 굉장히
1: 풍성.
0: 머리 수치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뽑아야 돼요.
1: 부러워요. 네. 요즘 펭수는 이마 쪽 털이 자꾸 빠져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헤어라인 문신 같은 걸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식이 형, 형도 들어봤죠? 문신 불법이다. 보면은 시술이다.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땅땅! 드디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0: 진짜 이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해서 처벌 대상 됐는데 34년 만에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구의료법 제27조 1항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피 문신, 레터링 문신 행위 모두 죄가 없다. Not guilty. No.
0: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결이다. 이렇게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정확합니다. 요즘은

0: 증인이라는 게 반드시 의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밝혔대요. 그리고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분신을 원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 행복 추구권도 보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 그렇군요. 예전과 다르게 문신이랑 타투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판결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0: 반가운 뉴스긴 하지만은 주의할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문신 시술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 이건 잘못이죠? 그러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대요. 조심 또 조심. 그리고 문신 나는 건 쉽지만 지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1: 어려워요. 어렵대요.
0: 힘들고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엄청 아프대요 진짜. 문신할 때는 오래오래 고민하고 신중하게 합시다. 팽팽.
1: 펭수도 이렇게 까만 부분은 이렇게 문신으로 딴 거 아니죠 라인?
0: 털!
1: 털 있죠.

0: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먹는 거, 음식들, 좋은 영양분 이런 게 우리 몸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안녕하세요.
1: 아침에 우리 식디는 뭘 먹었는지 궁금한 저는 박근혜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1: 아침을요? 뭘 드셨나?
0: 아침을 저는 또 시간 워낙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좀 허기질 때는 토마토즙이 있잖아요.
1: 어머, 그런 몸에 좋은 것.
0: 네, 한 두 포 정도 이렇게 해서 먹고.
1: 그랬구나.
0: 그렇게 하는 편인데.
1: 그 보통 이제 그 아침이면은 그 바쁘고 어떤 그 혼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거르고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그 단백질,
0: 맞아요.
1: 달걀 이런 거 하나 이런 건 챙기시면 참 좋습니다.
0: 좋죠, 좋죠.
1: 사실 장을 보러 갈 때 제가 그 많이 헷갈리는 것은 어떤 왕란, 그 또 특란, 대란 무슨 이렇게 있고 유정란이니 뭐 초란,
0: 맞아요.
1: 이 중에 뭐가 좋은지 정말로.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것입니다.
0: 맞아요.

0: 들은 어떤 그 농민들의 그 피와 땀, 그 노력 이렇게 좀 온 농장의 기운이 모인 결과물이기도 한 것인데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이것을 좀 쉽게 이름을 그러니까 바꾸는 거, 그 개편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또 이렇게 계란 그 이름 개편 소식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달걀 이름이 개편된다.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소개를 해주셔야 돼.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지금?
2: 예, 제가 나왔습니다. 예, 문재인입니다. 그 계란이 제일 큰 달걀인 줄 알았던 국민 여러분께 그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달걀 이름들 그동안은 중량이 큰 순서대로 왕랑

0: 저는 보통 갈색 달걀을 그래도 그런
1: 익숙하니까
0: 익숙해서 어렸을 그렇지요. 때부터 좀 흰색 달걀은 약간 좀 외국에서 많이 먹지 않나요, 그렇죠?
1: 그 미국 마트 이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많이 좀 파는 것 같아요. 네.
1: 이 어쨌든 두 가지 종류의 달걀이 있는데 그럴 때 갈색 달걀 선택하는 분들이 우리 정식식처럼 많다고 합니다. 사실 달걀의 색깔은 달걀의 맛이나 영양 소화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 아시지요? 신선한 달걀 고를 때는 난각번호 확인이 먼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꿀팁까지 이렇게 좀 또 짚어주셨고 우리 또 그 란 중에 최고는 김란이다. 첫사랑 이야기를 시원하게 또 이렇게 공개해준
1: 그러게요. 손등에 점이 있나 저도 봤습니다.
0: 네,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또 대통령님과 또 우리 안윤상 형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비스트의 샥 들을게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바.
2: 안녕.

좋습니다. 655님 목 뒤에 있는 점이 버튼 같다고 점을 누르고 녹음하려고 했던 김대석 오빠 손톱으로 누를 때 짜릿했어.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싫은 사람이 누르면 짜증 그 자체죠. 근데 좋아하니까 점을 누르면서 놀려도 괜찮은 거야. 짜릿한 거야. 오빠가 내 점 찾는다고 가까이 올 때 나 너무 두근세근했어. 사랑과 점에 뭐 관련이 있나요? 점과 관련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예. 우리 람피디 손에 그 점 누르고 또 녹음 많이 했어요? 누르면서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거 했어요? 예,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으로 많이 놀리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점으로 많이 놀려. 얼굴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뭐 짜장면 묻었다고 막 하고 그게 다 그게 또 호감의 표현입니다. 예. 역시 또 익명입니다. 중학교 때 아빠 차 갓그랜저 물려받으면 나에게 주겠다고 했던 예정. 잘 살고 있니? 여름방학 때 소리소문 없이 전학 가서 많이 서운했어.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점이 있었는지 좀 잘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김찬호님 탱자나무 울타리 사이에 난 작은 구멍

없어. 오늘 같이 부르는 거예요. 왜 하늘은 다들 아시죠? 날 위한 게 아니야. 9시부터 약간 뭐 비도 오고 뭐 하는 그런다고 하는데 첫사랑을 떠올리며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을게. 0428님 12년간 짝사랑만 하다 끝난 내 첫사랑 이호인씨 잘 지내나요? 어 너무 슬퍼. 뭐야 이거, 혹시 이혼하면 그때 나에게 와요. 어 너무 딥하네요.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0: 주세요. 축하 축하 축! 드림에서 3번 퀴즈 고스톱 보겠습니다.
1: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워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 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0: 네.
1: 여름 옷으로.
0: 네.
1: 그렇군요. 네, 꽃가루 사시고. 자, 오늘 퀴즈 고스톱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는 지금 좀 그 응원이 좀 준비돼 있나요, 오늘 혹시?
0: 네, 롯데 응원 준비하고 있어요.
1: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우의 네. 응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건우야.
2: 안녕하세요.
1: 건우 안녕.
2: 안녕하세요.
1: 엄마 응원 좀 부탁해도 될까요?
2: 네.
1: 가보겠습니다. 1, 2, 3, 4.
2: 롯데 인동이 셀리라 안타 셀리라 최근

0: 있고요.
1: 어, 옆에 계시고요?
0: 아니, 아니요.
1: 아, 나와 계시는구나, 우리 수원님은.
0: 예,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그럼 아내분도.
0: 예, 집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1: 지금. 어, 그래, 소윗하게 좀 메시지 좀 남겨주셔야죠, 아내분에게. 지금 또 이렇게 로맨틱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라디오로 딱 지금 듣고 있고, 남편 지금 퀴즈 도전 중이고, 평소에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좀 약간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0: 아,
1: 너무 긴장되세요.
0: 여보,
1: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0: 사랑하는 우리 여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항상 나를 믿고, 나를 도와주어서 고맙고,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생각해주는 당신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님이 조금 또 빠르게 정답 외쳐주셨습니다. 아, 수원님.
1: 네.
0: 아, 좀 아쉽네요.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1: 아, 평소에는 많이 맞췄는데.
0: 그니까요. 이게.
1: 막상 하려고 하니까 긴장되네요.
0: 네, 긴장도 되고, 또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드라큘라가 정답이었고요. 그래도 오늘 그 아내분에게 또 이렇게 평소 잘 하지 못했던 또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또 그 오답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 또 직접 전화 연결해서 저는 이제 수원님이랑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 아우, 영광입니다. 네. 식재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아유, 저도 응원 많이 할 거고요. 앞으로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시 봬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파이팅!
1: 예, 파이팅!
0: 자, 수원을 대표해서 출전하셨던 수원님이셨고요. 오늘 승리는 김해, 장유해, 건우님이 네, 차지했습니다. 건우님!
2: 네.
0: 오늘 어떻게 선물 건우가 뽑을까요?
2: 네네.
0: 오늘부터는 이제 뭐 다 선물이에요. 1, 2, 4 중에 건우한테 골라달라고 해주세요. 네. 자,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건우 몇 번?
2: 2번.
0: 2번 혈당 차 세트 드립니다. 건우 잘했습니다.
2: 네.
0: 자, 이제 남은 선물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이에요.
2: 네.
0: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우님 내일까지 빠바이.
2: 빠빠이.
0: 네. 좋습니다. 아, 건우 좋겠다. 엄마 이겨서 이렇게 남겨주시고. 또 양선 씨도 건우님 축하해요. 그치만 야구는 LG입니다. 좋고요. 네. 축하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직접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퀴즈입니다. 11년 전 오늘은 그룹 세븐틴이 데뷔한 날입니다. 가요계 마의 7년이라는 공식을 깨고 올해 두 번째 전원 재계약 소식을 알리며 끈끈한 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세븐틴인데요. 세븐틴 내에는 13명의 멤버 중 가장 활기찬 멤버 셋이 속한 부석순이라는 유닛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23년도에 발매된 이 유닛의 대표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파이팅 해야지, 2번 오늘은 꼭 칼퇴해야지, 3번 월드컵은 KBS로 봐야지. 네, 세계 보기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 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뭔가 꼴보기 싫다 이런 그 표현이에요. 선영 씨 선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멜로디로 김성철 씨가 For the moon by the sea 네가 떠난 바닷가지. 야 좋습니다. 성철 씨도 선물 챙겨 드립니다. 월드컵 얘기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종명 씨가 월드컵 응원해야지 남기셨고, 3682님 월드컵 보면서 치킨 먹어야지 하셨고요. 천민지 씨 최고의 골키퍼 김병지까지 소개해드리면서 하늘 씨와 함께 날씨 체크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내륙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지금 일부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낮부터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에도 늦은 오후부터 짧은 시간 동안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가 넘겠고요. 경남에도 최대 100, 호남에 최대 80,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보다는 퇴근길 무렵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0: 일단 뭐 호르몬 제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된다고 해도 지금 기뢰가 깔려 있는데 이걸 일단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항로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좀 4개월 정도 걸린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계속 그 항로도 확보를 해야 되면은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유가가 안정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렇게 호르무즈협에 배들이 한번 묶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또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지난주 스타벅스에 네. 탱크데이 행사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직접 사과를 한다는 소식이군요.
0: 네. 이게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일주일 조금 더 전인데 오늘 9시에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이미 지난 19일에 용납될 수 없는 마케팅,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 일단 사과문을 내긴 했었는데요.
1: 텍스트로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근데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5: 무서워, 너무 무서워.
6: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5: 갔어야 했어요.
6: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7: 힘든 가장들을 응원.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 속청 이우선입니다.
1: 아니, 아 좋은 소식이 네. 교수님 그 SNS 이모티콘이 출시됐다고. 이제 인기의 상징인데. 아유,
0: 정말 부끄럽습니다. 야. 예, 여러분 그 그래서 그 깨똑창 들어가셔가지고
1: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리고 수익금 다 기부가 된다고요.
0: 네, 저 2호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네. 2호선 상담소에서 이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저에게 해당하는 수익은 다 100% 전액. 아, 우리 자리 준비 청년들 있잖아요. 보육원 네.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500만 원 들고 나온 친구들인데, 요
1: 네.
0: 친구들 위해서 전액 다 기부가 되니까 요거 사시면 함께 공동 기부하시는 겁니다.
1: 오.

0: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1: 주로.
0: 제일 마음에 네. 드는 이모티콘이 있다면.
1: 안 돼, 안 돼, 안 돼. 중지, 중지.
0: 아, 그거 있어요? 안 돼. 네, 아, 2호선 네. 검색하셔서 네. 이모티콘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다 기부가 됩니다. 자,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귀티 인사이드. 일단 우리 이성민 씨께서 어머, 김희애님 오신 줄 하셨고요.
1: 그분 네. 못 보셨구나.

0: 회사들이 성과가 많이 나면서 거액의 성과급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
1: 아하.
0: 그리고 또 이제 뭐 주식에서는 포모 뭐 이런 것들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런 그쵸. 기사들이 자주 보이고 이렇게 진짜 그 뭐 삼전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치는 상황 속에서 저도 좀 미보유자로서
1: 네. 이미 판자로서 저도
0: 네 그런 네. 뭐 느낌을 비슷하게 받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경험과 이유 극복 방법 뭐 궁금증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근데 뭐 주식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1: 네네.
0: 뭐 여러 이유로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다든지 아니면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 아, 다양한 이유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상대적 박탈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한번 네. 그 정리를 먼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인가요?
1: 내 것이었어야 했어. 이거죠.
0: 아.
1: 원래 내 것이었는데 이 내 것이었 다고 생각했던 것이 박탈되는 순간 우리는 이걸 이제 상대적 박탈이다. 보통 이제 대개는 이게

0: 사라질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무수리가 된 것 같은 이 느낌. 나의 퀸의 자리를 박탈당한 것 같은 이 느낌. 내가 첫째로 태어났어. 이 모든 사랑을 다 받았어. 근데 둘째가 태어났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걔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러나 마치 내가 폐위된 것 같은 이 느낌.
1: 아, 사랑을 뭔가 네. 나눠갖는.
0: 그렇죠. 이런 느낌들은 상징적으로 다 우리가 흔히 상대적 박탈감 영역.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라진 건 없지만 뭔가 내 안쪽에 휩쓸리고 없어진 것 같은 이런 주관적 박탈감을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그 FOMO 얘기하셨는데 이 FOMO라고 하는 게 Fear of Missing Out이거든요. 네. 결국은 내가 어딘가 중요한 부분에서 소외가 된 것 같은 나만 안 한 것 같은 나만 못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봤더니 막 몇 억에 막 뭔가를 받고
1: 왜냐면 이제 주식을 해서 성공담들이 좀 많이 퍼지다 보니까
0: 맞아요. 네. 아주 뭐 저도 뭐 속이 터집니다.
1: 아니 이게 그때 좀 이제 네. 뭐 집값도 계속 오르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뭐 벼락거지라는 말을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그쵸, 것 같은데 그쵸. 좀 이제 그런 단어부터 해서 요즘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집값도 워낙 오르고 막 하다 보니까 이 FOMO 뭐 벼락거지 이런
0: 불편한 단어들이죠 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

0: 갑자기 어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건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부족한 게 아닌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그 상황에 다른 사람의 큰 성과를 봤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이 박탈감의 그 간격은 더 커지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이제 우리가 SNS를 이렇게 좀 보면은 부러운 일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고 네. 거기까지는 내가 좀 스스로 컨트롤을 하겠는데 요즘 같을 때 이제 뭐 집값이나 뭐 주식 얘기가 막 그쵸. 뉴스나 뭐 이렇게 그 기사로도 막 계속 이렇게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아 이거 뭐지 막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럼요.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상대적 박탈감이랑 질투는 또 좀 다른 거죠?
0: 다르죠. 우리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물론 상대가 있어요. 질투도 대상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상대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게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질투라는 건 그 사람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투라고 하는 마음은 더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은 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질투는 나쁜 감정 곧 약간은 부정적 감정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동력이 되는 감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도 아 내가 완전 모질하네 약간 내가 그 구겨진 쿠킹오일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불쾌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래서 한동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 그런데 그거 딱 보고 나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내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SNS를 며칠 동안 또 안 해. 그리고 나서 들어갔더니 걔가 더 잘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비교를 느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박탈감을 경험해. 그리고 났더니 내가 우울해져. 근데 다시금 또 재접속하게 돼. 이게 어떻게 보면 SNS 때문이라기보다도 이 SNS에서 느끼는 이런 감

0: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쨌든 싫어도 아침에 눈 뜨고 그 눈곱 띄어가면서 아침에 코 비벼가면서 그 비염 견뎌가면서 우리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렇게 우리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때로는 이런 막 엄청난 다른 비교 대상을 보고서 나도 그처럼 살겠노라 하고 자기 일을 포기하고 그가 하는 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이런 분도 좀 봤거든요. 전 그렇게 해서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 앞마당 쓸어가면서 사는 거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불편한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인생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내 거를 놓으면 그건 바보다. 그건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어쨌든 뭐 어른이니만큼 그 마음과 감정을 일단 잘 다스리고 내가 하던 일을
0: 묵묵히 안 다스려져. 아니 정말
1: 정말 안 다스려주죠.
0: 성질이 막 올라오고 막 어떨 때 막 진짜 그 깡소주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나의 일상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옆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는

0: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걔네 자식들 다 속썩여요. 근데 이런 말씀은 드려요. 그게 만약에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뭐 연애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또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또 좋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 친구들이 자식들 얘기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니까 대신에 그 친구들과 함께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게 약간 삶의 영역이 좀 달라서 그런데 조금 기다리세요. 애들 다 떠나고 나서 나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다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공동의 관심사가 생겨나기 때문에 아픈 얘기하고 그다음에 운동 얘기하고 영양제 얘기하고 병원 얘기하면 그다음에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사에서 약간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이런 지점은 약간 주제가 갈라지는데 나중에 애들 다 크고 나면 그 뒤로는 또 주제가 합해져요. 우리가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면 또 만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그

0: 하세요. 저 요새 SNS 안 하고 있는데 아 그 가끔 할 거예요. 자랑할 기대 하긴 할 건데 선한 일로 자랑할 때만 할 건데 저 SNS를 끊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하냐면 저 요새 운동 한 가지 더 해요.
1: 어떤 거 하시죠?
0: 저 요새 매달리기 또 하잖아요. 매달리기. 아,
1: 철봉이요?
0: 예, 철봉. 예, 그 전보다 조금 더 자주 매달리고요. 훨씬 아니,
1: 뭐
0: 좋아요.
1: 척추에도 좋고.
0: 예, 아 저 근육이 늘었다니까요. 저 한번 만나보세요. 저 벌크업 돼가지고 지금.
1: 일단 한번 좀 살짝 터치 좀 해보겠습니다.
0: 아, 됐어요.
1: 아니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템포대로
0: 네.
1: 묵묵히
0: 아, 그러면
1: 또 뭐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0: 그럼요. 비교할 시간에 운동하세요.
1: 굳이 뭐 친구가 집으로 큰 돈 벌었다고 뭐 막 가랑이 찢어지게 쫓아갈 필요도 없고
0: 그럼요.
1: 그렇다고 아, 아니야 집 사는 건 아니야 나는 뭐 평생 뭐 집을 사지 않을 것도 이럴 것도 아니고
0: 그럼요.
1: 호흡대로 네.
0: 마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히고 서운분기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경부 동탄터널 부근 4,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동탄 분기점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로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더 가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